0: 네, 오늘 첫 곡은 세르조 멘데스의 앨범에서 Will I Am과 제일 스카시 함께한 Let Me였습니다. 지금 뭐 부대에서 일요일 날 아침에는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뭐 부대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두 돈 반 타면은 졸리지 않으세요? 저한테 군대에서 그렇게 이등병 때 잠이 온다던데 하고 물어보신 분, 제가 참 잠은 예, 악연이에요. 자는 게 참 힘든데 오죽하면 이등병 1병 때 지옥에서 초병 근무 서는데 새벽 4시에 이제 그렇게 근무를 서게 되면 뜬 눈으로 그러다 낮에 이제 너무 졸리는데 또 밤 되면 말똥해지고 그래서 살이 쫙쫙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1359님이 93년 9월 군번이면 저보다 석 달 빠른 군번이거든요.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부대에서는 고향이 시골인 장병들한테 가뭄 휴가를 줬어요. 그래서 다녀왔던 기억이 나네요. 혹한기 훈련도 잊을 수가 없고 영하 30도 추위 속에서 새벽에 일어나 군장을 쌌었죠. 게다가 94년 여름은 얼마나 더웠는지 새삼 그 시절 군대 동기들 생각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원석 씨랑 그 차트 얘기할 때 94년 여름 할 때 정말 기록적인 무더위 얘기했었는데 저하고 별 차이 안 날 때 군대 생활 하신 분인데 저도 참 전생 같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5220님은 아 모기 때문에 못 주무셨구나. 피도 훔치고 잠도 훔치고 그러네 진짜. 이놈 자식들 진짜. 모기들아 너네도 좀 자자. 얘들 낮에 어디 짱박혀서 자고 있죠 뭐. 벽을 한번 쫙. 자 그럼 광고 듣고 바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7: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

0: IRP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이고.
4: 웬 시름이 그리 깊어?
5: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4: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6: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4: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5: 좋다.
4: 두루누리라고?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주말 아침 조금은 더 느긋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자, 오늘 게으른 소파의 노래 첫 곡은요, 예, 흔히들 지풍화라고 줄여서 부르는 Earth, Wind & Fire의 That's the way of the world라는 노래인데요. 사실 Earth, Wind & Fire 노래는 빠른 노래도 그렇고 느리면 느린 대로 걸을 타선이 거의 없는, 네, 그런 밴드죠. 자, 이들이 말하는 세상의 이치라고 해야 되나요? 제목이 내용을 보니까 세상의 이치는 사랑을 향한 갈망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자, That's the way of the world, 오늘 게으른 소파의 노래 첫 곡으로 선곡해봤습니다.

네, 들으신 곡은 국내에서도 꽤 사랑받고 있는 네덜란드 출신 송라이터 베니 싱스와 미국 출신 또 여성 싱어송라이터 레미 울프가 함께 부른 파자마스라는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해변 산책 같은 것도 좋지만 그냥 집에서 너하고 파자마 입고 하루 종일 빈둥빈둥 그랬으면 좋겠다. 예, 일요일에 딱 어울리는 그런 곡인데 게으른 소파의 노래 이어서 한 사람은 기타 치고 한 사람은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함께 노래하는 여성 듀오 나르디스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3년 전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대상이니까 최유리 씨 바로 후배 정도 되겠네요. 나르디스의 모험가라는 노래 준비했고요. 이어서 한 곡 더 알레시 브라더스의 오 로리라는 노래 준비했는데요. 이 팀은 쌍둥이래요. 빌리 그리고 바비 알레시. 굉장히 좀 예전 곡인데 네.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조금 낯선 이름이긴 하지만 어떤 곡인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먼저 나르디스의 모험가부터 들려드립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폭염 중대경보는 올해 6월부터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인데요. 극단적인 고온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경고에 해당합니다. 현재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꽤 많습니다. 경남 의령, 양산, 전남 광양, 경북 고령, 포항 그리고 경주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예상되면서 서울은 33도까지,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시간 야외활동은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소나기예보 들어있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며 요란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잘못 걸린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아, 거기 이불집이죠? 예? 어디라고요? 이불집이요. 저기 솜틀집. 아, 잘못 거셨어요. 세상에, 이불집이란 표현 너무 오랜만이라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또 그 번호로 전화가 온다. 여보세요? 거기 이불집이죠? 저기요, 이불집 아니라고요. 잘못 가셨어요. 아니, 거기가 그 010에 저기에 4270 아니세요? 예, 번호는 맞는데 이불집이 아니에요. 아니, 이 번호가 왜 이불집이 아니에요? 아니, 저 이 번호 오래 썼어요. 잘못 알려주신 것 같...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끊겼다. 뭐야, 잘못 걸어놓고 뭐 이렇게 툭 끊는다고? 기분이 안 좋아지려는데 한참 뒤에 문자 한 통이 왔다. 전화 잘못 걸어 죄송합니다. 잘못 건 전화에 이렇게 문자가 온 적은 처음이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았는데 어쩌면 꽤 오래 걸려 문자를 완성했을지도 모르겠다 싶다. 사과할 줄 아는 어른이라니.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보통 이렇게 영업하는 데는 02로 시작해야 되는데 요즘엔 진짜로 010으로 시작하는 업종도 아예 그냥 예, 휴대전화로. 근데 말씀대로 문자 한 통에 이렇게 마음이 풀리는 걸 보면 사과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요 죄송합니다 다섯 글자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저나 그 잘못 건 아주머니 번호

그것만 알고 계시면 끝까지 이불 집하고 통화를 하셨는지 궁금증이 나오면서 7월 26일 일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을 전해봅니다.

들으신 곡은 싱어송라이터 정아로 씨의 괜찮아 괜찮아 였습니다. 예, 진짜 궁금하네요. 이불집 그 전화번호 하나밖에 뭐 안 받으셨을 텐데 예, 앞뒤로 뭐 다른 숫자로 걸기도 뭐하고. 자, 4270님의 보내는 답장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였고요. 예전에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는데요. 초등학생쯤 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장난 전화인가 했더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에 죄송합니다 하고 빛의 속도로 끊었던 적이 있어요. 당황한 목소리가 너무 리얼해서 웃겼어요. 0991님. 학생이 착하네. 그래도 자기도 놀란 거지. 이수진님은 20년 전에 제가 신입 간호사 시절에 선배가 링거 바늘이랑 수액을 챙겨주면서 이번에 혼자 주사를 놓고 오라고 임무를 주셨는데 덜덜 떨리는 손과 긴장해서 흐려진 눈으로 주사를 놓는데 세 번 만에 겨우 성공을 했어요.

환자분의 부어오른 실패의 흔적들을 보면서 얼마나 죄송하던지 그분 지금도 생각납니다. 근데 아무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또 그 주사 이런 거는 얼마나 긴장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예. 자, 그래서 오늘의 이수진님이 있는 거니까. 자, 8767님, 요즘에 시티팝이라는 장르에 꽂혀 있습니다. 차 안에서 들으면 더 좋아요 하셨는데, 원래 이 그런 감성을 이제 시티팝이라고 부르죠. 자, 김아름 선이라는 노래. 네, 그 선, 선 그때 할 때 그 선이죠. 진짜 독창적인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김아름의 선. 이어서 유현일님이 신청하신 페퍼톤즈와 현민이 함께한 공원여행 두 곡 이어드립니다.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0: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일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인 취미반에서 피아노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어릴 때 못 배운 게 아쉬워서 등록은 했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도 답답해하시고 저도 답답하고. 4785님, 아니 성인반 취미반이면 뭐 그렇게 급할 거 없는데 선생님은 한 개도 안 답답하실 거예요. 너무 답답해하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손가락이 잘 돌아가면 뭐 학원을 왜 가게. 네, 차분히 한 곡 정도는 내가 그래도 진짜 눈 감고도 친다. 예, 이런 마음으로 급하지 않게 집중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한여름에 딸이 전단지 알바를 시작했대요.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좀 받았나 봐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일이 늘 이렇기에 좋은 배움으로 여기라 했어요. 딸,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5210님. 그러게요. 저도 걷다 보면 그 무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쵸? 또 뭐 그러면서 여물어 가는 걸 테니까 파이팅입니다. 자, 드라마 궁 Perhaps Love 듣고 싶다고 이예림님이. 이게 지금 선곡은 하울 앤 제이의 이것도 궁에서 있는 노래인데 같은 노래래요. 왜 아마도 사랑에서 아 그래서 사랑인가요구나. 맞네. 아 이렇다니까. 자 그러면 네 하울 제이 사랑인가요 이혜림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잠시 후 3부에 쏜살같이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0: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바기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난 화요일이죠. 엑스제팬의 바로 이 Endless Lane을 들려드렸을 때, 야, 맨날 숨어 듣는 분위기로 듣던 노래를 공중파 라디오에서 듣다니 하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글을 주셨던, 예, 하트 많이 받아서 오늘 하티스트송으로 한 번 더 들려드렸습니다. 6529님, 중학교 때 남포동까지 가서 정식 수입도 안 된 앨범을 당시 1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식 수입 안 될 때는 이렇게 또 이런 부작용도 나오고,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희대 팬입니다. 한때 희대 관련 좀 뭐 그 사이비 종교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다시 잘 삶을 유지, 네, 하고 있는 거로 믿고 싶네요. 정말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겪었더라고요. 예, 6529님의 사연이었고요. 7770님은 엑스제팬 너무 좋아해서 중학교 때 엄마 나 일본어 너무 배우고 싶어 학원 보내줘 그랬다가 엄마가 야 한국어나 잘해 라고 팩폭을 날리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 아무튼 예 뭐 이렇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본 노래는 형편될 때 한 번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효소에 대한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번조비의 아 진짜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Bed of Roses 3430님이 신청하셨던 곡이에요. 요즘 날씨는 진짜 예측이 어렵습니다. 비가 올 때는 무섭게 쏟아지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쨍쨍 떠요. 오락가락한 날씨에 참 적응 힘드네요 라고 신청하셨던 곡이었고요. 3430님 인터넷 배송으로 받은 기름이 다 터진 거 있죠. 아침에 현관문을 열었더니 기름이 복도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신문지로 닦아도 닦아도 끝이 안 보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누구한테 책임을 또 사진 찍어서 배송한 데다가 이거 반품 아니면 새로 환불 요청을 해야 되는지 아휴 진짜 궂은 날씨에 4062님 잘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응원 드립니다. 며칠 전 고3 아들과 대입 수시 원서를 어디 넣을지 고민하면서 막상 눈앞에 이렇게 얘가 벌써 대학생이 되다니 시간이 너무 빠르게 느껴집니다.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컸지 싶더라고요. 신검 날라올 때가 더해요. 바로 애기 같은 애기 티 겨우 벗은 애한테 벌써 신체검사 받아서 군대 오라고

6460님, 그래도 숱이 진짜 원하는데 딱 붙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이어서 자, 이 곡도 한때 엄청 네, 듣고 싶다고 신청곡이 쇄도했던 이기팝과 프랑스와 자르디가 함께 노래한 I'll be seeing you 0892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으신 곡은 인디팝 밴드 TV걸과 조지 클랜턴이 콜라보로 발표했던 버터플라이스라는 노래. 김지현님이 이 곡 호텔 수영장 생각난다고 호캉스 할 때 플리에 담아두면 좋겠네요. 김지현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0: 잘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내일이면 장마도 끝이 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소나기를 끝으로 내륙의 장마는 종료가 되겠고요.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전남 광양과 영남 곳곳으로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38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 활동과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강한 수준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저녁까지 중부와 전북, 영남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자, 노래 한 곡을 들으면 또 한 곡이 따라옵니다. 주말에는 원 플러스 원. 자, 어제에 이어서 이번 주말은 듣기만 해도 힘나는 기력 보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노래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슬슬 일요일이지만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게 좋을 그런 타이밍이니까. 첫 곡은 비욘세의 싱글 레이디, Put a Ring on It이라는 부제가 있죠. 진짜 지금은 뭐 비교할 사람이 없는 디바니까. 싱글 레이디는 여성들에게 남녀관계에서 당당해져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 남자가 진짜 널 사랑한다면 반지를 끼워줬어야지 라는 가사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제이지하고 자기는 비밀리에 결혼해놓고 이 곡을 발표했는데 뭐 플렉스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자, 여기에 플러스 원 해드릴 노래는, 예, 또 역시 나이는 후배지만 정말, 예, 리아나, 그녀의 히트곡 엄브렐라 준비했습니다. 하필 또 여기에도 제이지가 랩을 했었죠. 싱글 레이디보다 조금 먼저 나온 곡이고,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처음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듣고 이건 되겠다, 제 감이 살아있을 때인가 그러더니 쭉쭉 그냥 히트를 이어갔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두 곡은요, 재밌게도 프로듀서도 같고 작사한 사람도 같은 팀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리아나는 완전히 이 팀의 곡을 맡겼고 비욘세는 자기가 조금씩 프로듀싱에 참여를 해서 아마도 저작권을 더 많이 챙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문 싱어송라이터가 아니라도 자기가 부를 노래에 충분히 참여, 옛날에는 이제 아무래도 힘이 프로듀서들에게 몰려있을 때는 참여하고 싶어도 안 끼워줬다면 지금은 뭐 충분히 공동작업이라는 게 또 그만큼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를 노래 가사 단 몇 줄이라도, 멜로디 몇 줄이라도 참여하는 게 오히려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노래할 때 애정도 더 느껴질 테니까. 자, 말이 좀 길었네요. 비욘세의 Single Ladies, Put a Ring on It, 그리고 리하나의 Umbrella 이어드립니다.

엄브렐라 리아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곡도 참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자, 주말에는 원 플러스 원. 자, 듣기만 해도 뭔가 힘이 나는 기력 보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태양의 Live Fast, Die Slow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 이 곡이 자기가 지금까지 부른 곡 중에서 가장 빠른 BPM의 노래래요. 그 타이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난 5월에 태양의 새 앨범 여기에 이 곡의 프로듀서가 빈스라는 분인데 그래서 Live Fast, Die Slow에 이어서 빈스의 노래를 하나 플러스해 드립니다. K-POP 데몬 헌터스의 소다팝 또 올데이 프로젝트의 Famous 이런 곡에 참여한 프로듀서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R&B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빈스가 3년 전에 공개했던 나와라는 노래 Live Fast, Die Slow에 이어서 1 플러스 1으로 들어보시죠.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자, 5443님의 안타까운 사연 들어보세요. 우리 딸이 9살인데요 제가 지금껏 키우면서 탄산음료를 단 한 방울도 안 먹였는데 얼마 전 친구랑 놀다가 처음으로 콜라 맛을 보고 그 뒤로 콜라를 먹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9년의 세월이 아까워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가 9년 동안 탄산수를 한 방울도 안 먹었다는 건 진짜 중요할 때 건강을 잘 지켜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살 정도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탄산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어떤 현실이고, 오히려 9년간 어머니께서 노력하신 걸 저는 응원하고, 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도 많이 먹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그렇게 귀하게 컸으니까 함부로 콜라 그렇게 벌컥벌컥 먹지 말거라. 그러면 자기도 아 그런가? 나같이 이렇게 큰 사람이 없구나. 자존감도 높아지고. 네. 예,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자, 0049님은 남편이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 그냥 그렇게 사놓더니 하나도 안 먹고 요즘 닭요리만 하고 있는데 물립니다. 물려. 아니, 사다 놨으면 자기가 먹어야지. 아이 참,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남편하고 잘 상의해 보시죠. 자, 8824님이 신청한 곡 오늘 끝곡 될 것 같아요. 로지의 바다 가자. 진짜 좋겠다 가면. 자,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월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초보 감독 시절 카메라도 잘 모르고 장비도 낯설고 현장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스태프들을 이끌어야 하는 감독이 아는 척 폼을 잡고 있는다고 영화가 잘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모르면 모른다고 가르쳐달라고 당당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야 상대방도 신나서 가르쳐주고 좋은 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는 데서 성장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유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유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의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관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온라인 화상 면접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취준생들이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건데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배경이 책이 가득한 책장일 경우, 그리고 조명이 더 밝을 경우 같은 답변을 해도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배경만으로도 이 사람은 성실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는 거네요. 우리 하루도 그렇더라고요. 같은 하루를 시작해도 어떤 분위기로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배경 음악이 중요한 거겠죠. 오늘의 기분을 결정할 음악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놀러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7월 26일 일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온라인 화상 면접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알려드렸던 꿀팁 말고 몇 개 더 좀 생각이 들어서 면접 꿀팁 세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화상 면접 보시는 분들 한해서는 이 보통 노트북으로 개인용 컴퓨터로 면접을 보시잖아요. 근데 이 노트북을 그냥 책상 위에 내려두시면은 내가 노트북을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게 되기 때문에 눈높이가 카메라랑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뭐 책 몇 권 위에 좀 쌓아서 노트북을 위에 올린다던가 노트북 거치대를 사용하신다던가 하셔서 이 카메라를 눈높이에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좀 더 인상도 좋게 나오고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요. 이거는 화상 면접이 아니더라도 통용되는 면접 꿀팁인 것 같은데 면접 시작 전에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웃고 있다 생각해도 이게 화면을 통해 전달되는 건 훨씬 약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면접 시작 전에 한 30초 정도는 입꼬리 올리면서 미소 지어보는 연습, 또 긴장한 얼굴 근육 풀 수 있도록 이런 웃는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질문 받으면 마음이 조금 급하고 하다 보니까 뭐 말씀해주세요 하자마자 뭐 1초도 안 쉬고 바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너무 급하게 답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한 1, 2초 정도 생각을 차분히 정리한 후에 뭔가 숨 한번 고르시고 대답을 하시면 조금 더 침착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니까요. 뭔가 급하게 말하다 보면 이 질문에 말려서 동문서답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정리가 안 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생각하고 나서 차분하게 답변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면접 꿀팁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즘 취업시장이 뭐 안 힘들었다는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요즘은 취업하신 분들 더욱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이 미취업 청년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1년 넘게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봤었는데 그만큼 취업시장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원하는 결과가 우리 취준생분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원하는 결과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나 면접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꿀팁 생각하시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해 드릴게요.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 티켓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6: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은 알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은 알클타이
13: 키 더 늦기 전에 알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알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브런치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7월 26일 오늘의 재난 정보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잠깐 주차한 차량이라도 내부 온도는 매우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에는 차량 내부가 10여 분 만에 40도를 넘고 30분 안에 50도 이상까지 오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차량 안에 혼자 두지 말고 라이터나 보조 배터리처럼 열에 민감한 물건도 장시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 속 차량은 잠시라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재난정보 전해드렸고요. 자우림의 1717177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자우림의 17177771 듣고 왔습니다. 전이 노래 들으면 뭔가 제가 이 동화 좋아하는 어린이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분 좋아진 노래여서 한번 띄워드렸고요. 17177771이었습니다. 다음 곡으로는 팝송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제니퍼 페이지의 크러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제니퍼 페이지의 크러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북카페 코너 통해서 좋은 책한권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 미트로프의 I Do Anything for Love 함께 듣고 올게요. 굉장히 긴 노래더라고요. 지금 한번 같이 청취해 보시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남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한 세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고소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책 한 권 나누고 있죠. 북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 제목은요. 식물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 작가 이유리. 생명이 뿌리 내리고 자라는 과정을 보면 마냥 여리기만 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울 만큼 강한 생명력이 있고요. 스스로 피고 지고 견뎌내는 힘도 있습니다. 생명과학부 교수인 이유리 저자는 식물을 연구하면서 식물에게 배우는 삶의 태도를 이 책에 담았는데요. 식물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 오늘 함께 읽어볼게요.

식물의 방식은 동물의 감각과는 조금 다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동물에게는 신체 일부를 만들었다가 버리는 전략이 낯설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식물에게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식물은 이런 방식으로 수억 년을 버텨왔다. 예를 들어 봄이 되면 수백 수천 개의 잎을 만들어 활발히 광합성을 하지만 필요가 줄어드는 계절이 오면 망설임 없이 모두 떨궈버린다. 이런 과정을 탄리라고 하며 탄리를 담당하는 세포층은 잎이 생성될 때부터 이미 준비돼 있다. 즉 식물은 잎을 만들면서 동시에 언젠가 그것을 떠나보낼 준비도 함께하는 셈이다. 그것은 계절을 건너기 위한 준비이며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다. 삶에도 계절이 있다. 풍요로운 시기에는 자원을 다각화하고 가능성을 키우는 선택이 필요하다면 겨울을 앞둔 시기에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덜어낼지를 결정해야 한다. 식물은 봄에 잎을 띄우면서도 언젠가 그것을 떨궈야 할 순간을 함께 준비한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망설이지 않는다. 덜어낼 것은 과감히 떼어내고 지켜야 할 것은 묵묵히 품은 채 겨울을 맞는다. 중요한 건 그들이 겨울을 준비하며 남겨두는 것이 단지 버틸 양식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긴 겨울 끝에 다시 새싹을 틔울 에너지, 다시 피어날 가능성도 함께 간직한다. 찬란한 봄을 피워낼 힘을 마음 깊이 품은 채 식물은 가장 험한 계절을 견뎌낸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삶의 계절이 바뀔 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덜어내면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일이다. 벚꽃이 흩날린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고 낙엽이 진 자리에서 새싹이 돋듯이 내려놓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맞이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그 선택이 다시 살아갈 힘이 되고 또 다시 피어날 봄의 뿌리가 될 것이다.

네, 아이유의 라일락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유리 작가의 식물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이란 책 읽고 왔는데요. 저는 이 발췌된 부분 중에서 식물은 버릴 준비도 함께 하면서 자란다 이 문장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도 뭔가 내려놓는 거를 실패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쉽게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그렇고요. 뭐 익숙하고 뭔가 계속 봐야 되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예전의 꿈을 뭔가 현실에 타협하면서 바꾸는 것도 뭔가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식물은 이 잎을 만들 때부터

언젠가 그 잎을 떨굴 준비를 한다는 그 말이 뭔가 생각이 계속 나네요. 그건 포기가 아니라 다음 계절을 준비하기 위한 그 나름의 전략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옷장도 그렇고 휴대폰 사진도 그렇고 뭔가 너무 꽉 채워놓으면 새롭게 들어올 자리도 없잖아요. 마음도 비슷할 것 같아요. 미련, 뭐 후회, 괜한 걱정 같은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와도 사실 그걸 다시 뭐 내가 충분히 소화하고 받아들일 그런 담을 공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무언가를 놔주는 것도 놓는 것도 능력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려놓는 것 같다고 해서 실패하거나 뭐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식물처럼 또 다른 계절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요즘 마음속에서 이제는 보내줘도 되겠다 하는 것들 싶으신 것도 하나씩 있으실까요? 오늘은 그걸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에 어떤 새로운 다른 싹이 올라올지 기대해 보시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생각을 멈추다 보면 진영과 최유리의 버전으로 지금 듣고 오겠습니다.

0: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1: 네, 진영과 최유리가 함께 부른 생각을 멈추다 보면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원래는 최유리 씨의 원곡인데 최유리 씨가 혼자 부르는 너튜브에서 진영과 최유리가 이 함께 부른 영상이 지금 올라온 지 한 두 달도 안 됐거든요.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게 조회수가 900만 회를 훌쩍 넘겼습니다. 너무 좋고 뭔가 최유리 씨가 부르면은 뭔가 잔잔한데 진영이 부르면은 디즈니의 뭔가 왕자님이 탁 튀어나온 것 같다 뭐 이런 댓글들도 인상 깊더라고요. 생각을 멈추다 보면 함께 듣고 왔고요. 다음 곡으로는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0: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더웠고 오늘도 조금 후텀치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남은 주말 조금은 시원하고 여유롭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푹 쉬는 것도 좋고요. 뭐 늦은 저녁에는 잠깐 산책하시면서 하루를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마무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점심시간 찾아올 텐데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기분 좋은 오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여전히 방법은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한 주의 피로를 느긋하게 풀어내는 또 일요일 점심이네요. 다들 오늘 집에서 푹 쉬고 계신가요? 아니면 밖에서 또 이 습도와 더위와 또 시름 중이신가요? 날이 요즘에 워낙에 좀 습하고 덥다 보니까 하루에도 두세 번씩 샤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냉수 마찰하듯 찬물로 팍팍 씻어야 개운하다 싶으시죠? 그런데 의외로 차가운 물이나 과한 세정제로 자주 씻으면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장벽이 싹 무너져서 여름철에 습진이나 염증에 걸리기 딱 좋다고 합니다. 피부 전문가들이 권하는 진짜 개운한 샤워법은 의외로 간단했는데요. 미지근한 물로 순하게 짧게 씻고 나오자마자 보습제를 쓱 바른 다음에 통넓은 면옷 입고 바람 통하게 해주는 게 최고라고 합니다. 지칠 대로 지치는데 몸을 다독일 때는요. 가장 필요한 건 어쩌면 자극적인 강수가 아니라 이런 미지근하고 순한 다정함이 또 아닐까 싶네요. 7월 26일 일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3: 제조원
15: 현대 오피스 Walk it,
16: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8: Walk it, walk it 안전화
19: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9: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9: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9: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뮤직 타임머신. 음악은 시간을 되돌리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죠. 음악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보는 시간, 뮤직 타임머신 오늘도 함께해 보시죠. 오늘 첫 곡으로는요, 1996년도 차트 69위 터보의 선택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1부, 2부에서는요, 1996년으로 30년 전의 노래 차트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어서 3부, 4부에서는요, 2025년 작년의 차트도 함께 또 만나보시겠는데요. 먼저 1부, 세 곡을 지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65위였네요. 신승훈 씨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이라는 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또 저는 개인적으로 황치열 씨가 리메이크를 해서 리메이크 버전과 또 원곡도 오고 가면서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또 1996년도 차트의 중위권에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64위는 한동준의 사랑의 마음 가득히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3위는요, 이현도의 사자후라는 곡이었는데요. 세 곡을 지금 들려드리죠. 먼저 신승훈 씨가 부릅니다.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1996년도 차트 63위 이현도의 사자후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오늘은 또 30년 전 차트 노래들 만나보고 계시고요. 1부 마지막 곡으로는 62위의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B의 콩깍지라는 곡이었고요. 1996년 5월 1일 더 식스센스 Farewell to the World라는 앨범의 또 역시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아, 015B 정말 노래만 들어도 옛 추억을 좀 떠올리게 하는 곡들이 많죠. 특히나 이 콩깍지,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기도 했는데요. 1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또 확실히 30년 전 노래들은 기본적으로 한 4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중에 들려드릴 수 있는 노래가 조금은 비교적 적긴 하지만 그래도 들으시면서 그때 그 추억들 회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3부 4부에서는 작년 차트도 함께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1부 2부에서는 좀 회상을 하셨다면은 또 3부 4부에서는 최근에 그런 기억들을 또 떠올리실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또 함께 청취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015B의 콩깍지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잠시 후 좋은 노래들과 함께 2부로 돌아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폭염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주기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996년도 차트 61위 성진우의 너의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정우의 휴먼국 뮤직 타임머신 또 2부 문을 열었고요. 역시 30년 전 차트의 노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59위네요. 이정봉 씨의 어떤가요? 또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58위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굿바이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2월 10일에 발매됐었던 굿바이 베스트 앨범 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곡은 56위 김원준 씨의 쇼라는 곡입니다. 96년 8월 20일에 발매가 됐었던 앨범의 역시 타이틀곡이었는데요. 90년대 중반이 근데 1세대 아이돌이 좀 가요계를 흔들었던 그 시기였는데 그들만큼이나 많은 인기를 얻었었던 또 김원준 씨죠. 잘생긴 외모로 또 소녀 팬분들의 정말 크나큰 사랑을 받았던 김원준 씨 생각이 납니다. 쇼! 세 번째로 들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종봉 씨의 곡입니다. 어떤가요?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꼼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함께 하셨습니다. 1996년도 차트 만나보셨고요. 2부 마지막 곡으로는 53위 H.O.T의 전사의 후예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또 잠시 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2025년 작년 노래 차트와 함께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잠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잠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정우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3부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첫 곡으로 2025년 작년 음원 차트 30위의 곡을 만나보셨습니다.

있습니다. QWER 내 이름 맑음 들으셨고요. 자, 이제는 작년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또 작년이면은 뭐 사실 굉장히 최근인 만큼 요즘에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곡들도 많고요. 또 그리고 이게 벌써 작년 1년 전 노래라고 하실 그런 곡들도 많습니다. 일단 세 곡을 또 준비했는데요. 29위였네요.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준비했고요. 27위는 블랙핑크의 뛰어, 그리고 26위 G-Dragon의 파워 준비했습니다. 세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너드 커넥션이 부릅니다. 그대만 있다면.

0: The power, power, power ladder.
1: 2025년도 차트 26위 지드래곤의 파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정오의 희망곡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또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작년 차트에서 25위를 차지한 데이식스의 예뻤어 처음으로 또 띄워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24위입니다. 마크 투베 시작의 아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작년부터 또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또 사랑하셨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올드 프로젝트의 페이머스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데이식스의 예뻐서 띄워드리고요. 저는 세 곡 듣고 4부로 돌아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2025년도 차트 18위 우디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도 작년에 정말 뜨거웠죠. 작년 3월 31일에 발매가 됐었던 리메이크 곡이었는데 또 원곡인 김건모 씨의 노래와 좀 이 다른 우디 씨의 또 향이 짙은 요 어제보다 슬픈 오늘 이 버전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또 원곡도 다시 한번 또 역주행이 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18위의 노래 들으셨고요. 다음으로 또 세 곡을 준비했는데요. 2025년도에는 또 그래도 발라드 장르의 곡이 약간 좀 올라왔던 그런 해였습니다. 세 곡을 또 준비했는데요. 16위 이클립스의 소나기 준비했고요. 15위는 이창섭 씨의 천상연, 14위는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세 곡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클립스입니다. 소나기.

0: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블랙핑크 로제의 Toxic Till the End 듣고 오셨습니다. 2025년도 차트에서 13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정오의 희망공 뮤직 타임머신. 오늘은 또 1, 2부에서는 1996년도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또 30년 전으로 한번 떠나보셨고요. 3, 4부에서는 2025년 작년의 또 차트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작년 차트에서 대망의 1위, 1위 곡이었던 우지의 드라우닝 준비해놨습니다. 아, 정말 수많은 역주행 스타들도 많았지만 단연 이 우즈의 드라우닝만큼 사랑을 받은 곡은 정말 몇 개 없었거든요. 역시나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또 한 주 휴가를 보내고 또 웃는 모습으로 예, 즐겁게 건강하게 또 8월달이네요. 예, 8월 3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호디와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자, 우주의 드라우닝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하늘의
1: 눈이 향해 열려.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권혁수입니다. 줄 서서 먹는 맛집 꽤나 많죠. 아니, 뭐가 있길래 저렇게 줄을 서 있나 가보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두 대에도 말이죠. 지금 스페셜 DJ가 줄을 꽤 길게 서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잠깐 서봤더니 역시 이유가 있어요. 와볼만 합니다. 두댕이들이 반겨주시고 말 걸어주시고 중간중간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아니 일하러 왔는데 친구랑 수다 떨고 노는 기분이에요. 오늘도 2시간 함께 하실 거죠? 7월 26일 일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권혁수입니다.

0: 7월 26일 일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릭 앤슬리의 Together Forever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자 권혁수입니다. 출산 육아를 떠난 우리 영미 누나 대신해서 마이크 앞에 앉아 있고요. 딱 일주일 맞기로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아, 일주일 동안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제가 일주일 동안 적응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 맛집에서의 요 맛, 맛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고 아, 누나가 빨리 회복해서 왔으면 좋겠지만서도 일주일만 더 쉬면 제가 일주일만 더 해볼까. 그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자, 오늘도 두댕이들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마구마구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못 틀면 내일 또 다른 스페셜 DJ가 들려드리긴 할 겁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올려주세요. 자,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여러분께서는 스페셜 DJ 연기자 권혁수와 2시의 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시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ATG의 웨이브 듣고 오셨습니다. 1412님께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내일부터 여름휴가예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싱가포르로 여행갑니다. 와 너무 좋으시겠다. 결혼하고 나서 세 번째로 가는 해외여행이에요. 재밌게 놀다 올게요. 아 신청곡 있어요. ATG 웨이브 부탁드려요. 아 세 번째로 가는 해외여행 싱가포르. 아 정말 웨이브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가는 곳곳 웨이브 챌린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다 거기 또 사진 스팟이 많잖아요. 예. 가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간접 경험으로 예. 가보긴 했는데 아 예쁘게 나올 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저 대신에 가는 장소마다 웨이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편집하시면 또 재밌는 또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7월의 마지막 주말이자 제가 두 댕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아주 재밌게 놀다 가고 싶으니까요. 두 댕이들의 협조 부탁드리실게요. 자, 저 권혁수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같이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사연이 또 도착했습니다. 2073님. 저 요즘 일거리가 떨어져서 우울했는데요. 오늘 일이 두 군데서나 들어왔습니다. 아 기분이 참 좋습니다. 혁세 씨와 이 기분 나눌 수 있어서 좋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스페셜 DJ 마지막입니다. 대신에 뭐 2074님이 두 군데서나 일이 들어왔으니까요. 저도 좋습니다. 일주일만 더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 그래도 또 이렇게 우리 참 주식창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살짝 내려가면 또 올라오는 날이 있고. 그렇죠? 예, 버티면 됩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자. 김미실 님도 사연 주셨네요. 저 두근두근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바로 8월 2일에 상견례해요. 아 근데 이게 두근두근한 게 좋을 수도 있고 상견례 저는 사실 안 해봤지만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자 처음에 예비 사위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아 장모님이시군요. 오 아 딸 엄마는 두근두근하네요. 레드벨벳 파워업 신청해도 될까요? 아 당연히 되죠. 아 장모님이시면은 또 어떤 걸 신경을 써야 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 뭔가 이렇게 샵도 가셔야 될 것 같고 왠지 느낌상 이렇게 좀 옷 중에 가장 또 아끼셨던 옷도 꺼내 입으시고 그런 부분도 또 설레시겠습니다. 예 다시 또 한껏 꾸미셨던 그때로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네. 자 먼저 사연 없이 신청만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윤태현님의 하이키 여름이었다 띄워드릴 거고요. 김미실님이 부탁하신 레드벨벳의 파워업 바로 띄워드립니다.

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레드벨벳의 파워업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사연이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김점선님. 다음 주말에 4살, 2살 손자, 손녀들이 휴가로 본가에 오겠다네요. 벌써부터 효자, 손녀는 보고 싶은데 밥 반찬을 뭘 해줘야 할지 걱정이 되네요. 더운데 시원한 음식 중에 뭐가 좋을까요? 라고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아, 글쎄요. 더울 때 일단 저는 평냉파인데 아이들이 평양냉면의 맛은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게 시원한 게 오이냉국. 근데 오이 아이들이 아직 좋아할 나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시원한 보리차에 밥 말아서 김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그게 최고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시원하진 않지만 뭐 옥수수 쪄서 이렇게 두시면은 언제든 아이들이 먹잖아요. 예. 그리고 그리고 그런 게 있던데, 왜 저도 친구들 만나면 꼭 그 아이들 이렇게 용품 챙기는 가방, 예, 뻥튀기가 항상 있더라고요. 예, 그 아이들이 그 먹는 뻥튀기가 있나 봐요. 그 모양도 다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일단은 그거는 미리 구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구비해두시면 일단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 고민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시원한 거 한 그릇 땡기네요. 저는 오이냉국을 먹겠습니다. 이따가. 자, 0810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초 5달 아이가 피겨 선수예요. 아, 아주 힘들겠네요. 새벽 5시부터 매일 링크장에 있어서 더운 줄 모르는 거, 이거 하나는 딱 좋네요. 아, 그럼 오이냉국 필요 없으시겠네요. 네.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지만요. 피곤함을 날려줄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틀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요 노래 바로 들어볼까요? 아이스링크장의 그 시원한 느낌이 좀 저에게도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들으시겠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폭염 중대경보가 전남 광양과 대구, 영남 지방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사람 체온을 넘어서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편이 낫겠고요. 수분 섭취를 자주 하면서 더위를 피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졌습니다. 중부와 전북, 영남과 제주도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10에서 5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소나기의 특성상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의 편차는 크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도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이 비를 끝으로 장마는 끝이 나겠고 이후에 극심한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9794님의 시청곡 신청곡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9794님의 신청곡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듣고 오셨습니다. 사연도 보내주셨네요. 다음 주부터 회사 첫 출근이라 운전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는 건 가는 건데 주차가 힘드네요. 저 다음 주부터 회사 잘 다닐 수 있겠죠? 적응 잘하고 싶어요. 열심히 다니라고 응원해주세요. 노래는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힘나셨나요? 네, 주차는요. 연습을 많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누가 뭘 그렇게 잘하겠어요. 다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자, 김은혜님도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방 청소를 싹 했더니 집안이 혼란이 넓어져서 뿌듯하네요. 디디님 목소리와 시원한 에어컨 내 앞에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정말 쾌적하네요. 10cm의 아메리카노 들으면서 이 기분 만끽하고파요. 더울 때는 역시 아메리카노가 최고죠. 킵해놓겠습니다. 9615님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부탁드립니다. 놀러가는 길은 막혀도 가족들이랑 한잔할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런 게 좋은 날이죠. 아우 설렙니다. 아우 제가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전 아직 휴가를 못 갔거든요. 저 대신 두 배로 즐겨주세요. 자, 김은혜님 쾌적한 기분 만끽하시라고 10cm 아메리카노 들려드리고요. 9615님이 부탁하신 아이유의 좋은 날까지 바로 갑니다.

10cm 아메리카노 아이유의 좋은 날에 이어서 이지영님의 신청곡 거미바비킴의 러브 레시피 듣고 오셨습니다. 두댕이들의 사연 더 읽어보겠습니다. 2044님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경북 김천 두댕이 땡볕에서 딸기 모종 입다주기 하고 있어요. 잎을 따야 되나 봐요. 부부 둘이서 작업 중인데 더위 때문에 틈틈이 서로 살아있나 체크 중입니다. 거기 있지? 잘 따고 있지?

0: 살아있지.
1: 아, 이게 확인을 해셔야 되는군요. 아, 저희 딸기 값엔 생명수당도 들어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선우전에 뒹굴뒹굴 들려주십시오. 아, 에어컨 밑에서 뒹굴뒹굴 하고 싶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덥나 봐요. 더운 데서 딸기가 잘 자라나요? 원래 딸기는 겨울에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글쎄 덥긴 더운가 봐요. 아무래도. 네. 자, 어, 그렇다고 뒹굴뒹굴 딸기밭에서 뒹굴뒹굴, 아, 좀 무슨 말을 해야 돼. 아, 딸기가 뒹굴뒹굴이겠죠. 네, 딸기밭에 뒹구시면 안 됩니다. 자, 2044님 아내분이 좋아하신다는 선우정의 뒹굴뒹굴 듣고 올게요.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0: 은 홈페이지 참조.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도시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문자 하나 더 볼까요? 3256님. 오늘은 친구 소염이의 생일 파티가 있어요. 소염이, 조조, 저. 이렇게 셋이 각자 두 대 들으면서 양꼬치 먹으려고 모이는 중이에요. 겁나 맛있는 망고 케이크도 샀고요. 히힛. 차밀려서 지루한데 소염이가 좋아하는 페퍼톤즈 레디 겟세꼬 들려주실래요? 덩수염 생일 축하한다이야. 영산이가.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저 권혁수도 우리 소염님 생일 축하드립니다이야. 2부 끝곡으로 3265님께서 생일자 소염님을 위해 신청하신 페퍼톤즈의 레디 겟세꼬,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레디 겟세꼬 들려드리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0: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3부로 돌아왔고요. 찰리푸스의 One Call Away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네요. 5210님께서 오늘 저희 엄마 54번째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엄마한테 노래 선물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팝송 찰리푸스 One Call Away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엄마한테 해드린 게 없어서 이거라도 해드리고 싶네요. 하트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직 나이가 어린 친구 같은데 그 작은 거라도 해주세요. 엄마들은요 아무거나 다 좋아하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알아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말씀하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네, 주중에 일하시느라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이번 스페셜 DJ 또 누구지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연기자 권혁수가 여러분의 에너자이저, 여러분의 귀염둥이 권혁수예요. 자,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같이 듣고 싶은 노래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2시에 데이트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씩.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쿨의 맥주와 땅콩 듣고 왔습니다. 역시 더울 땐 쿨이죠. 9663님께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이 더운 날 집사람한테 끌려 울산에 있는 인생샷 찍는 장소에 왔어요. 무슨 맛집도 아니고 사진을 줄 서서 찍었네요. 집사람이랑 놀기 힘듭니다요. 얼른 해가 떨어져서 시원하게 치맥하고 싶습니다. 신청곡 맥주와 땅콩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더울 때는 또 치맥. 아, 그거 기다려지죠. 네, 근데 저 건강관리도 하셔야 되니까요.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처럼 됩니다. 자, 9648님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 출근하고 주말에는 휴게소 알바하며 아, 열심히 사시네요. 휴일 없이 열심히 일하는 50대만 김희선입니다. 어, 여자분이셨네요. 오늘은 저를 위한 노래 신청해요. 고요태의 순정.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았는데 신나는 노래 듣고 힘내고 싶어요. 아, 순정. 명곡 중에 명곡이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같이 춤 한번 춰보실까요? 자, 9510님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10년 만난 여자친구랑 같이 전주에서 순천으로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갑니다. 아, 되게 떨리겠어요. 출발 전까지 긴장을 안 했는데 와, 지금 엄청 긴장됩니다. 아, 떨려요. 실수하지 말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소녀시대 힘내 틀어주세요. 아, 이 노래 들으면 힘나죠. 힘나죠. 아, 근데 멘트 몇 개 준비 가셔야 될 텐데. 아,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와 함께 듬직한 느낌. 아, 그리고 또 고급진 멘트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너무 오래전 기억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날 때 일단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9648님의 신나는 노래 듣고 힘내시라고 고요태의 순정 그리고 9510님을 위한 소녀시대 힘내 같이 듣고 오시죠. 멘트도 생각해볼게요.

이런 텐션 괜찮으시겠어요? 2시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코요태 순정 소녀시대 힘내 이어서 포지션의 서머타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7679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함양 친구들 만나러 초등동창 개모임가요.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인데 나이 50이 넘어도 끈끈하게 만나고 있네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대구 근처에서 오고 저만 서울에서 가는데요. 조심히 오라고 전화해주고 걱정해서 든든합니다. 아직 한 시간 더 가야 하니까 노래 한 곡 부탁합니다. 부지선의 썸머타임 신청해요. 아, 시원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아, 여자친구 부모님 처음 만난다고 한 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사실은 아, 뭔가 쓸데없는 멘트보다는 선물 준비하셨으면 제일 좋고요. 엉덩이가 가벼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빨리 저분 세트 빨리 놓으시고요. 네, 이것저것 아,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아, 빠른 움직임 그리고 사람 좋은 웃음. 아, 아닙니다. 아, 과찬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멘트가 아닐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연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지리88님입니다. 여자분이시네요. 오늘은 남편이랑 인바디 체중 수치 때문에 다퉜어요. 6월부터 다이어트 시작한 후로 체지방이 3kg 정도 빠졌는데요. 남편이 편차가 있다고 자꾸 평균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뺐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될 것이지 평균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승질나서 다투고 각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휴, 제 속마음을 이리도 몰라주네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신청합니다. 그러니까요. 빼면 뺀 거지. 그걸 또 평균을 내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 3kg 다시 찝니다. 남편분. 네. 제발 대화하시고요. 사과하시고요. 다 다이어트 더 하실 수 있게 더 힘내라고 파이팅 불어 넣어주자고요. 우리 7288님 얼른 남편분과 대화로 푸시길 바라면서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듣고 올게요.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요즘 여름 휴가철은 예전처럼 극심한 정체가 한꺼번에 몰리는 패턴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오늘 지금은 오히려 평소 주말보다도 교통량이 적은 모습인데요. 먼저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길 서울 쪽으로 총 24km가 정체인데 서정부근 3차로에 승용차 추돌사고 발생해서 화도까지 총 12km가량 길게 여파를 받고 있고요. 반대 양양 쪽도 역시 서종부근에 추돌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 봉평터널 부근 1차로 사고 여파로 평창부터 면원까지 꽉 막혀 있고요. 이후로는 여주 분기점 일대 밀립니다. 박소영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셀레나 고메즈 앤 더 씬의 Love You Like a Love Song 듣고 오셨습니다. 0845님께서 노래 제목만 딱 보내주셔서 그냥 들려드렸습니다. 잘 들으셨겠죠? 자, 두댕이들 문자 계속해서 소개해 올려보겠습니다. 3480님, 저희 첫째 아들 한빈이가 훈련소에서 3주차 훈련 중인데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8월 5일이 수료식인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신랑이랑 매일 눈물을 글썽이네요. 건강하게 훈련 잘 받으라고 한빈이 응원해주세요. 신청곡은 장범준의 고백이에요. 노래 들으면 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저도 이때 생각이 납니다. 정말. 아, 저 또 이런 얘기하면 좀 나 때는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저도 여름꾼번이어서 아는데, 그래도 여름꾼번은 조금 쉬는 시간도 많고, 왜냐면은 무더위에 너무 지칠까봐 겨울꾼번보다는 여름꾼번이 조금 편합니다. 네. 저희 경험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겨울에 훈련소를 안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이제 친구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은 겨울에는 이제 추워하면 뛰어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덥습니다. 그럼 그래 잠깐 쉬고 가자. 왜냐면은 우리 교관들도 덥거든요. 예, 자기들도 더우니까 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료식 때 행복하게 아들 꽉 안아주세요. 자, 9987님. 다음 주에 이사를 앞두고 있어요. 남편과 셀프 인테리어 중이에요. 아, 이거 진짜 힘든데 이게 지금. 아,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게 아닐까. 뒤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페인트 칠을 하고 남편은 가구 조립 중. 아, 벌써부터 땀납니다. 벌써부터 땀나. 이거 에어컨 틀어놔도 땀나거든요. 한 달 동안 셀프 인테리어 하느라 힘들었지만 끝이 보이니까 이 또한 행복한 추억이 되네요. 빈집에 혁수님 목소리가 가득 차니 힘이 나요. 고마워요. 신랑이 결혼식 때 불러준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보내봅니다. 아, 저도 진짜 친한 친구가 셀프 인테리어 하겠다고 시작해가지고 다 끝나면 부를게, 다 끝나면 부를게 하다가 한 네 달 정도 혼자서 요것저것 하다가 지금 거의 1년 다 돼가는데 아직 초대를 못 받았거든요. 그 친구는 아직 인테리어 중인가 봐요. 아무래도 그래도 남편분과 함께해서 예, 끝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사진 많이 찍어서 예, 자랑도 많이 하세요. 예. 아, 이게 또 셀프로 한 그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맡겨서 에이, 막 난 돈 주고 다 맡겼어. 이 느낌보다는 아, 여기는 뭐 이런 추억이 있었고 여긴 이렇고 이 색깔은 내가 직접 골랐고 아, 이렇게 자랑하는 맛이 있거든요. 초대 많이 하셔서 파티하셔도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자, 3480님께서 아드님 생각하면서 신청해 주신 장범준의 고백. 우리 9987님 이사 준비 마무리 잘 하시라고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범준의 고백,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에 이어서 고백 고백이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3184님이 보내주신 이소라의 청혼 듣고 오셨습니다. 말할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해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연이 도착해서 읽어드립니다. 어제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와서 아내가 삐쳤는데요. 지금 아내가 방에서 두대 듣고 있어요. 혁세님 목소리 빌려서 화해 요청하고 싶어서 문자 보내요. 미안해. 애칭이 미안가 봐요. 미안해. 저녁에 당신 좋아하는 파스타 만들게. 자기는 먹기만 해. 사랑해. 아 요리도 잘하시네요. 아 그래도 무기가 있으시네요. 아 저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연애 시절에 아내가 부르는 거 듣고 반했던 이소라 청혼 신청해요. 아내분이 또 노래를 잘하시고 우리 남편분은 요리를 잘하시고 환상의 궁합입니다. 너무 부럽네요. 자, 저도 환상의 궁합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광고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 혁디에게 온 마지막 두댕이들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85님, 혁수님,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네요. 저도 16번 받아야 하는 치료가 있었는데 많이 다치셨나 봐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치료받는 날이에요.

오, 저랑 같이 졸업하시네요. 네, 16일 동안 횡성해서 서울 가는 길이 혁수님의 활기찬 텐션 덕분에 지루하지 않았어요. 감사 감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아프신데 치료 받으시면서 또 이렇게 저한테 에너지를 받으셨다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물론 잘 완치하셨죠? 완쾌하셨겠죠?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제 마지막 곡을 소개해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되네요. 사실은 일주일 동안 영미 누나가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 빈자를 제가 채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아, 전생의 누나니까 저희가 눈넓이가 똑같거든요. 아, 전생의 누나니까 제가 아, 힘이 될 수 있다면 와야지 했는데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바로바로 막 소통하는 재미가 저에게는 너무 에너지가 크게 됐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또 다음 주는 어떤 스페셜 DJ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항상 2시의 데이트와 항상 행복한 2시 행복한 하루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YB의 흰 수염고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혹시 누나가 휴가 가거나 혹시 그쵸? 예,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 아니면 또 셋째가 생기면 언제든 제가 달려올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저 역수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스페셜 DJ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두댕이들 그럼 이제 진짜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토종순대. 빨리
4: 떠나자.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지구에서 5,000광년 떨어진 먼 우주에는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곳이라는 부메랑 성운이 있습니다. 이곳의 온도는 무려 영하 272도. 우주 전체의 평균 온도인 영하 270도보다도 낮죠. 부메랑 성운의 온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가스가 빠르게 팽창하면서 온도를 낮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에어컨이 온도를 낮추는 방법과 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재미있게 생각하면 우리가 에어컨 바람 아래 있는 건 우주 속 성운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지구의 뜨거운 열기를 걷어내고 우리만의 작은 우주 안으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0: 첫 곡은 듀얼리파의 레버테이팅이었습니다. 에어컨을 이용해 실내 온도와 습도를 낮추면 대기의 밀도가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소리의 손실률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고음역대의 소리 왜곡이 최소화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소리의 파동이 가장 깨끗하게 귀에 도달하는 최적의 청음실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래요. 내 집에서, 내 방에서 만들어지는 나만의 청음실. 무더위가 갑자기 반가워지는 기분입니다. 자, 오늘 선곡된 음악들 여러분만의 청음실에서 제대로 감상해 보시죠.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 신고합니다. 차트를 달리는 노래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세나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세나처럼 상큼하게

가수의 최근 신곡과 이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기곡을 모두 만나봅니다. 새로운 신, 옛 곡, 신고합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가수는 최유리입니다. 최유리는 2020년 데뷔한 싱어송라이터로 마니아층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활동하다 지난해 놀면 뭐하니에 출연해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갓세븐 진영과 함께 부른 생각을 멈추다 보면이 소위 대박을 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유리가 새 미니앨범 머무름 2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발표했던 앨범 머무름 하나와 연결된 연작 앨범으로 이번 앨범에서도 모든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며 탄탄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틀곡인 막사랑은 다음 사랑을 대비하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영원한 마지막 사랑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타이틀곡 막사랑 듣고 역주행을 보여주고 있는 생각을 멈추다 보면 그리고 숲까지 만나볼게요.

신고합니다. 이번엔 로꼬의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로꼬는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며 데뷔합니다. 특유의 담백한 가사와 유연한 플로우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며 음원 강자로 우뚝 섰는데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면서 많은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매번 색다르고 참신한 곡들을 꾸준히 선보여 왔습니다. 로꼬가 최근 싱글 앨범 축축을 발표했습니다. 장마철의 눅눅하고 축축한 공기를 로꼬만의 감성이 담긴 음악으로 풀어냈는데요. 수록곡 두 곡 모두 로꼬가 작곡과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별 후 밀려드는 우울한 감정을 장마의 빛에 표현한 타이틀곡 축축 전해드리고 네가 모르게까지 띄워드릴게요.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 만점 맛도 좋은 너글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한 가수의 신곡과 인기곡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신고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선미입니다. 선미는 지금 솔로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원더걸스로 데뷔해 그룹 생활을 먼저 시작했죠. 국민 걸그룹이었던 원더걸스로 활동을 이어가다가 2013년 싱글 24시간이 모자라로 첫 솔로 데뷔를 하며 그동안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성공적인 솔로 데뷔 이후 원더걸스 활동과 솔로 활동을 병행하다가 2017년 원더걸스가 해체를 하면서 본격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에 나섭니다. 최근 신곡 Forever July를 발표했는데요. 여름철 장마처럼 불쑥 찾아온 불청객 같은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뜨거운 열기와 청량함으로 기억되는 여름을 선미는 가장 축축하고 잔인한 계절로 해석해 풀어냈습니다. 선미의 신곡 Forever July 전해드리고 보름달 그리고 가시나까지 만나볼게요.

0: 제나.
1: 신고합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뮤지션은 산들입니다. 산들은 2011년 아이돌 B1A4로 데뷔했는데요. 데뷔 전부터 많은 가요제에서 수상을 할 정도로 보컬 실력이 탁월해 동세대 아이돌 보컬 사이에서 출중한 실력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발라드, 댄스, 트로트까지 모든 장르를 섭렵하며 2016년부터는 솔로 활동도 시작해 현재는 뮤지컬까지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최근 리메이크 싱글 앨범 뭐라 할까를 발표했는데요. 이 곡은 2010년 발표된 브리즈의 노래입니다. 와일드하면서도 몽환적인 일렉 기타와 차분하고 감성적인 어쿠스틱 기타가 어우러진 모던 팝 밴드 곡으로 재탄생했죠. 원곡 특유의 경쾌한 에너지와 아련한 정서는 살리면서도 한층 깊고 성숙한 감성으로 돌아온 산들표 뭐라 할까 먼저 듣고요. 그렇게 있어줘. 그리고 또 다른 리메이크 곡 취기를 빌려까지 만나볼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1447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박혜경 레몬트리.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일요일 3부 순서 차트를 달리는 노래로 함께합니다. 가장 큰 음악 차트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영국 싱글 차트입니다. 샘 펜더와 올리비아 딘의 Rain Me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위를 거머쥐면서 17주간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도 1위를 지킬 수 있을지 기대해보고요. 2위 볼까요? 오아시스의 원더월이 2위로 깜짝 역주행했습니다. 이어서 데이빗 바디엘, 프랭크 스키너와 록밴드 라이트닝 시즈가 함께 부른 Three Lions가 3위로 급반등했고요. 뒤를 이어 어노터 앤 54 울트라의 댄스곡 Talk to You가 이번 주 4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샤키라와 머나보이의 나이다이가 5위에 안착했고요. 이번 주 영국 싱글 차트 첫 곡은 3위에 오른 Three Lions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잉글랜드가 개최한 유로 1996을 위해 영국의 밴드 라이트닝 시즈의 이안 브로우디와 코미디언 데이빗 바디엘 그리고 프랭크 스키너가 함께 부른 노래 겸 응원가인데요. 제목인 Three Lions는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의 명칭으로 유명한 3사자 군단에서 따왔죠. Three Lions 만나봅니다.

이번엔 영국 앨범 차트입니다. 롤링스톤즈의 25번째 정규 앨범 Foreign Tongues가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My Chemical Romance 정규 4집 Danger Days, The True Lives of the Fabulous Killjoys가 바이닐 발매와 함께 2위로 재진입했고요. 3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정규 3집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 4위는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이 지난주와 변동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위, December 10의 데뷔 앨범 On Your Side가 신규로 진입했네요. 이번 주 영국 앨범 차트에서는 The Rolling Stones의 Foreign Tongues에서 골랐습니다. 12곡의 신곡과 2곡의 커버곡이 담긴 앨범이고요. 직접 발표한 정규 24집 Hackney Diamonds에서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앨범으로 롤링스톤즈의 고유한 음악적 뿌리인 블루스와 로큰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노장들의 시선을 담았다고 합니다. 타이틀곡 Rough and Twisted 만나볼게요.

이번엔 미국 차트로 넘어가 봅니다. 먼저 싱글 차트예요. 이번 주 1위 여전히 엘라 랭글리의 Choosing Texas가 자리하고 있고요. 2위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가 3위는 엘라 랭글리의 Be Her까지 지난주와 순위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4위입니다. 엘라 랭글리와 모건 홀렌이 함께한 I Can't Love You Anymore가 지난주 4위에서 두 계단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5위는 템 임팔라와 제니가 함께 작업한 드라큘라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 상위권에는 컨트리 뮤직이 대거 포진해 있는데요. 컨트리 음악을 사랑하는 미국이다 보니 CMA 뮤직 페스티벌의 여파에서 쉽게 벗어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싱글 차트가 컨트리 음악으로 들끓고 있는데 한 곡 들어봐야겠죠. 4위로 훌쩍 올라간 엘라 랭글리와 모건 홀런이 함께 부른 I Can't Love You Anymore입니다. 컨트리계를 주름잡는 두 가수가 함께 작업했다는 것만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곡인데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의 몽환적인 미국의 분위기를 담은 노래로 엘라 랭글리가 직접 작사를 하고 작곡에도 참여했습니다. 모건 홀런은 이 노래를 듣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바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I can't love you anymore. 듣고 올게요.

마지막으로 미국 앨범 차트입니다. 1위는 마돈나의 정규 15집 Confessions 2가 진입과 동시 1위를 차지하며 여전히 팝의 여왕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2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정규 3집 You Seem Preset for a Girl So in Love이 지난주에 이어 같은 순위를 차지했고요. 엘라 랭글리의 정규 2집 난델리온이 여전히 3위에 올랐습니다. 4위는 모건 월렌의 정규 4집 I'm the Problem이 지난주 5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5위는 드레이크의 정규 9집 아이스맨이 차지했네요. 이번 주 미국 앨범 차트는 지난주와 비교해 신규 진입이 많은데요. 오늘 앨범 차트에서는 9위에 오른 시에나 스파이로의 데뷔 앨범 비지터에서 골라봤습니다. 앨범 제목 비지터는 살아가면서 본인이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고 잠시 거쳐가는 방문자처럼 느껴져서 지은 타이틀이라고 하는데요. 수록된 10곡의 노래를 통해 언제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 수 있다는 깊은 내면의 두려움과 정체성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앨범 가운데 Great Expectation 만나볼게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0: 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호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1000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축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2968번님, 달콤설탕님, 1447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황치열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리고 박혜경 레몬트리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1979번님과 쿰팡님 신청곡 준비했어요. 신해철 나에게 쓰는 편지, 장나라 스윗 드림.

나의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부의 불꽃 같은 삶도 네 재산 재건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엔 더 이상 돈 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마음도 없진 않지만 걱정스러워.

0: 맛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김동률 노래로 준비했어요. 오래된 노래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홍주미,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2: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0: 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3: 횡성 새말 토종순대.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신자가 신부님께 묻습니다.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동안 기도해도 되나요? 됩니다. 영화 속에서 호루의 추기경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는 호르의 추기경은 질문이 잘못되면 대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한국 방문 때 노란 리본을 달고 상심한 이들을 위로하셨던 그분에게 누군가 중립을 요구했습니다. 아, 인간의 고통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 편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아, 영화 두 교황에서 호르의 추기경은 아바의 댄싱 퀸을 휘파람으로 불죠. 그런 추기경에게 베네딕토 교황은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다며 자신의 피아노곡 음반을 건넵니다. 음악 취향에서도 국립보다 각자의 개성을 중시합니다. 자, 7월 26일 일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아바의 댄싱 퀸 들었습니다. 70, 80년대에 정말 아바는 대단했죠. 히트곡들을 좀 쏟아냈거든요, 완전히. 근데 평론가들로부터는 아주 혹평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뭐 락의 시대니까 아바의 음악이 너무 상업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바의 의상들도 좀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우스꽝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스웨덴 세무당국에서요. 의상이 무대 의상으로 인정이 되려면 독특해야 했던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의상은 저 경비로 인정은 안 해줬다는데요. 그래서 옷들이 다 그렇게 약간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아바, 댄싱 퀸.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3: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3: 방탄꼭지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 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 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7: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8: 티벤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어떡해.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니,

네,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예. Dixie's Midnight Runners. Come on, Eileen. 493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 이분도 오랜만에 듣고 싶습니다 하고. 예.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Dixie's

Midnight Runners. Come on, Eileen. 자, 1993번인데요. 아, 마이클 잭슨 노래가 너무 좋아서 문자 남깁니다. 많이 많이 틀어주세요. 마이클 잭슨 노래는 뭐, 예, 얘기 안 하셔도 진짜 많이 틀었잖아요. 자, 오늘은 예, 이 노래 신청하셨네. Bad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Another Part of Me.

네, 웨임의 프리덤 들었습니다. 웨임의 프리덤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마이클 잭슨의 Another Part of Me였고요. 1072번으로 고양이하고 여행을 다녀오셨다는데요. 고양이와 함께 여행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고양이 이름도 있는데 고양이 이름이 청주인데 청주 여기서 청주는 무슨 뜻인가 모르겠네. 지역 이름입니까? 아니면 술 이름이에요? 아무튼 고양이 이름 청주. 자, 고양이와 청주와 함께 듣고 싶어요. Join us on one of us.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주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여름 휴가철 극성수기가 바로 7월 말 8월 초 바로 이번 주말에 해당되는데요. 최근에는 휴가철이라 하더라도 극심한 정체가 한꺼번에 몰리는 패턴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지어 평소 주말보다도 한산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가장 밀리는데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휴게소까지 11km만 어렵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동홍천부터 춘천 또 강일 부근 포함해 9km가량 지체입니다. 다만 지금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쪽 신월천교 부근에는 버스 화재 사고 발생이 극심한 정체고요. 통영대전고속도로도 사천 1터널 부근 승용차 단독 화재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단 맥클린, 빈센트 들었습니다. 963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빈센트 반 고흐, 여기서 빈센트는? 예. 아 참, 며칠 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네덜란드 성씨의 이 반이 무적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우리말의 반하고는 좀 다르대요, 발음이. 반하고 판하고 중간이라는데 암튼, 예. 그래서 축구선수에 보면 이 많습니다. 반바스텐, 반니스텔루이, 반데사르, 반페르시 등등. 예. 반고후도 마찬가지죠. 이 반이라는 게 뭐 영어로 하면 from, 어디 지역에서 왔다 또는 of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다 우리가 반을 붙여서 불러야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네임을 부르든가 아니면 반고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부르는데 왜 고흐만 우리가 그냥 고흐라고 그러죠? 야 고흐의 그림 보러 가야지 뭐 이렇게 반고흐가 맞습니다. 아 맞답니다. 예. 빈센트 반고흐의 빈센트입니다. 단 맥클린 963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4050번으로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다른 데로 이사 갔다가 다시 듣기 시작했는데 와 고향에 온 것 같네요. 오, 고향이 좋죠 그래도. 고맙습니다. 예. 자 음악은 와 오랜만에 듣겠네 이 노래도. 예. 블랙 몰스 나이트라고요. 디퍼플 또는 레인보우에서 활동했던 리치 블랙모어가 연인인 캔디스 나이트와 함께 결성한 팀이에요. 블랙몰스 나이트. 자, 이 곡은 르네상스의 아주 큰 히트곡이었죠. 오션 집시.

0: 마이클 프랭스의 비발디 송 들었습니다. 조성욱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되게 바쁘게 지내셨는데 일상을 이렇게 안 보내셔도 되는데 예. 아니 부모님 댁에도 들리고 병원에도 갔다가 또 보일러도 교체하고 아 이렇게 뭐 일상을 디테일하게 안 보내셔도 됩니다. 예. 마이클 프랭스의 비발디 송. 앞에 들으신 음악은 블랙몰스 나잇의 오션 집시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맛있는

0: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4540번. 야, 방송 30년 들으셨는데 문자는 처음 보내신데요. 오. 제 아들이 다음 주에 해병대에 입대합니다. 몸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얘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자, 오지 오스본 굿바이 투 로맨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여름의 절정에서 책 한 권은 읽으리. 익숙한 고전을 다시 펼치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어린 왕자가 거쳐왔던 별들을 좀 되짚어볼까요? 첫째 별에는 군림하고 명령만 할 줄 아는 왕이 살았고, 둘째 별은 남들이 박수쳐주기만 바라는 허영꾼, 셋째는 술 마시는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또 술을 마시는 술꾼, 넷째 별은 우주의 별이 모두 자기 거라며 별을 세고 또 세는 장사꾼, 여섯째엔 아직 자기 별도 탐사해보지 않은 입만 살아있는 지리학자가 있었다. 요즘 세상을 보는 듯한 통찰이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Sunday Special.자, 매주 일요일 3, 4부 Sunday Special입니다. 계속해서 살아있는 미국의 위대한 작곡가 송라이터 30명 또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했고요.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자, 오늘은 아주 젊은, 젊다고 할 수는 없네 이제. 91년생이니까요. 영석. 힙합 뮤지션 영석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영석을 21세기 아메리칸 팝 사운드의 가장 전위적인 설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정의를 했네요. 와우. 자, 영석의 2020년 싱글 차트 히트곡입니다. 크리스 브라운과 함께한 Go Crazy.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네. 크리스 브라운과 함께한 Go Crazy 2020년 히트곡이었습니다. 영석의 히트곡. 자, 광고 뒤에 예, 영석의 The London. 이 곡은 제이 콜과 트래비스 스캇이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네, 영석 피처링 제이 콜 앤 트래비스 콧 The London 들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선데이 스페셜 더 뉴욕 타임스에서 선정한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야, 이번에는 정말 위대한 예, 송라이터 다이안 워렌입니다. 1956년생이고요. 1985년에 디바르지의 히트곡 리듬 오브 더 나잇을 작곡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뭐 80, 90년대 히트곡을 엄청나게 내셨거든요. 싱글 차트 탑10 히트곡만 33곡. 아. 그래미 수상 두 번, 골든글로브도 두 번 받았고요. 다이안 워렌. 예. 자, 다이안 워렌의 작품 중에서 토니 브렉스톤의 Unbreak My Heart 그리고 에어로 스미스에게 유일한 싱글 차트 1위 곡을 달성한 I Don't Wanna Miss a Thing 영화 아마게돈 사운드트랙의 수록곡이죠. 두 곡을 듣겠습니다. 먼저 토니 브렉스톤 Unbreak My Heart

네, 다이언 워렌의 정말 위대한 작품들, 토니 브렉스톤의 Unbreak My Heart, 계속해서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na Miss a Thing 두 곡을 들었습니다. 1956년생이고요. 예. 아, 뉴욕 타임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싱어송라이터 중심의 현대 음악 씬에서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한 순수 전업 작곡가. 예. 야, 히트곡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몇 곡 소개해드릴까요?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시카고의 Look Away, 쉐어의 If I Could Turn Back Time, Bad English의 When I See You Smile, 마이클 볼튼 Time, Love and Tenderness,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Don't Turn Around 등등 정말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요즘은 진짜 듣기 힘든, 예, 1989년 히트곡, 나중에 이거 가짜로 밝혀져가지고 그래미상도 박탈당한 밀리 베닐리. 근데 뭐 노래는 잘못이 없죠? 예. 다이언 워렌 작품입니다. 밀리 베닐리의 Blame It on the Rain.

빌리 베넬리 블레임이 언더웨인까지 들었습니다. 자, 다이언 워렌의 멋진 작품들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오랜만에 마이클 볼튼의 Time, Love and Tenderness 뭐 맛보기로 조금 들으시면서 3부 마치고요. 네, 4부에 계속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0: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거의

0: 급성 신장 손상, 또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밤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의 열대야 예상되고요. 내일은 또다시 한낮에 서울 33도, 경주 합천의 낮 기온 38도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고, 최소 열흘 이상 이 정도 수준의 폭염이 예상되니까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정체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청주휴게소 안성일대 짧게 남았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선데이 스페셜. 또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자, 이번에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트리 뮤직 송라이터거든요. 브랜디 클락, 쉐인 맥커넬리, 조시 오스본. 이 세 사람이 약간 느슨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함께 노래 만들기도 하고 또 두 명이 만들기도 하고요.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Follow Your Arrow. 예, 2013년 작품인데요. 이 컨트리 뮤직 어워드에서 송 오브 더 이어를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미란다 램버트의 Mama's Broken Heart. 이건 미국에서 뭐 트리플 플래티넘을 기록한 노래입니다. 자, 브랜디 클락, 쉐인 맥커넬리, 조시 오스본이 만든 멋진 작품. 두 곡을 계속 듣겠습니다.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Follow Your Arrow부터 듣습니다.

미란다 램버트의 Mama's Broken Heart 들었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Follow Your Arrow. 예. 컨트리 송라이터 브랜디 클락, 쉐인 맥커넬리, 조지 오스본. 예. 자, 이번에는 피오나 애플입니다. 피오나 애플. 그래미상 세 번 받았고요. 그렇게 많은 곡을 만든 건 아니에요. 예. 정규 앨범을 다섯 장밖에 내지 않았으니까요. 자, 피오나 애플의 1997년 히트곡 크리미널. 저도 이거 굉장히 좋아했던 곡인데. 그리고 Fast As You Can. 1999년 작품입니다. 두 곡을 듣겠습니다. 먼저 크리미널.

0: 피오나 애플의 크리미널 그리고 Fast As You Can 두 곡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카베르디 모델 리센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센이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1: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2: 백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선데이 스페셜.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자, 이제 베이비 페이스 순서입니다. 다음 주에 예,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워낙 히트곡이 많으셔가지고 뭐. 예. 자, 베이비 페이스의 언플러그드 공연에서 스티비 원더와 함께한 How Come, How Long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초보 감독 시절 카메라도 잘 모르고 장비도 낯설고 현장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스태프들을 이끌어야 하는 감독이 아는 척 폼을 잡고 있는다고 영화가 잘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모르면 모른다고 가르쳐달라고 당당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야 상대방도 신나서 가르쳐주고 좋은 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는 데서 성장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90년대 초반 미국 화가 밥 로스는 그림을 그립시다 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그림 그리는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모든 설명 끝에 어때요? 참 쉽죠?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전문 화가가 아닌 이상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겠지만 거기엔 뭐든 단순히 생각하고 쉽게 여기라는 밥 아저씨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붓터치가 잘못됐을 땐 실수한 게 아닙니다. 딱 맞는 우연이 될 거예요. 라는 말로 격려해주고 망설이는 사람들에겐 이런 말도 남겼거든요. 그릴 수 있다고 믿으세요. 당신은 정말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매일 아침 우린 새 캔버스를 받아듭니다. 단순히 생각하고 뭐든 그릴 수 있다고 믿고 그러다 보면 밥 아저씨의 말대로 정말 쉬워질지도 모르죠.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26일 일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데이브레이크와 루시가 함께한 쉬운 답이었습니다. 별밤 열면서 한국에서 90년대에 방영됐었죠. 그림을 그립시다라는 프로그램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화가 밤로스가 남긴 말들을 소개했습니다. 항상 끝에 어때요? 참 쉽죠?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한 폭의 풍경화를 완성하셨었고 가끔 실수를 하시면은 그럼 마침 잘 됐다. 여기에 낮게 깔린 구름을 그리자.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정말 그냥 되게 멋있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어떤 터치도 실수란 건 없다라는 위로를 주기도 했었던 그 프로그램 정말 재밌게 봤었습니다. 다시 좀 어디 너튜브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볼 생각은 못했었네요. 자, 오늘 3, 4부에서는 화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죠. 정우철 도슨트와 그림이 빛나는 밤 함께합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과 함께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0: 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 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 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코모더스의 이지 듣고 오셨습니다. 김승일님, 대장부엉이 별이 빛나는 밤에 하실 때 빛나는 이 부분의 음이 중독적이어서 라디오를 7시 57분에 자동으로 켜지게 해놨어요. 오늘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딱 들려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또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그렇게 이상하게 디테일에 꽂힐 때가 있는데 제 이 별이 빛나는 밤에의 그 음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 템포는 예전에 이문세 별밤지기가 할 때 딱 제 기억 속에 있는 그 느낌이거든요. 아무튼 거기서 온 겁니다. 김숙경님, 집 청소를 일주일 동안 해서 드디어 오늘 끝냈어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어서인지 손톱이 다른 때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단장하며 편안하게 별밤 듣고 있어요. 내일은 예쁘게 정리된 집을 감상하며 여유 있게 커피를 마셔야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눈 뜨면은 진짜 상쾌하죠. 이게 한 일주일 동안 한 집 청소라면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란 얘기인데 기분 정말 산뜻하실 것 같습니다.

김은경님, 밤이 돼도 너무 덥네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식욕까지 뚝 떨어졌어요. 지금 열대야를 피해 24시간 무인 카페에서 별밤 들어요. 디카페인 커피를 주문했어야 했는데 습관처럼 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눌러버려서 오늘도 불면의 밤이 되겠네요. 손호영의 너라는 책 신청해요. 이거 꽤 큰일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셔가지고. 아, 진짜 저도 밤에 진짜 그냥 실수로 마실 때가 있어요. 이게 조금만 먹어야지 했다가 맛있어가지고 홀짝홀짝 한잔다 마시면은 그날 밤에 누웠을 때 저는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별이 반짝거리는 그 느낌을 받거든요.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아, 그럼 아, 오늘 밤 망했다. 그 카페인으로 인한 불면은 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명상을 하고 이런 걸로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게 그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호영 노래 함께 들을게요. 너라는 책.

손호영의 너라는 책 이어서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듣고 오셨습니다. 김명한님, 날씨가 더워 입맛 없어하는 남편 속 달래주려 호박죽 끓이고 있어요. 찹쌀가루에 콩 듬뿍 사랑 한 스푼까지 곁들였으니 맛나게 먹어주겠죠. 호박죽 먹고 기운 차려서 여름아 덤벼봐 하며 활짝 웃을 남편 생각하니 지금 흐르는 땀쯤이 아무것도 아니네요. 대장부엉은 호박죽 좋아하시나요? 아, 너무 좋아하죠. 특히 호박죽, 팥죽은 집에서 누군가 만들어줬을 때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 제가 맛있는 집을 좀못 찾아서일 수도 있지만, 사먹는 건 너무 달거나, 좀 아니면 너무 묽었어요. 내가 기억하는 맛은, 아, 뭔가 각자의 좀 스타일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더 찐득하고, 살짝 달달하지만, 그래도 호박이나 팥의 맛이 좀잘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얼마나 또 맛있게 끓이셨을까요? 3257님, 이나님, 작년 이맘때 독하게 맘먹고 다이어트에 성공했었어요. 무려 상금 100만 원이라는 내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3개월 동안 무려 14kg을 감량했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요요가 와서 말짱 도루묵이네요. 결국 올여름 다시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매일 슬로우 조깅 1시간 반씩 하고 먹는 것도 줄이는데 아유, 쉽지 않아요. 찌긴 쉽고 빼긴 넘나 힘드네요. 그래도 전 지금도 별밤 들으면서 도전 중입니다. 응원해 주세요. 아, 진짜 화이팅입니다. 좀 오히려 이렇게 길게 보고 매일매일 슬로우 조깅 1시간 반을 꾸준히 이어가면은 저는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안에서 건강에 반드시 남기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너무 단기간 동안 그좀 많은 체중을 감량하셨잖아요. 이러면은 요요가 잘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긴 플랜 세우시면은 성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안세령님께서 대장부원, 저희 가족은 친정 부모님과 강원도 횡성으로 여름휴가 왔어요. 아들들은 옥수수, 복숭아, 과자 먹으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니고 저도 오랜만에 육아 자유를 얻었네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웃는 거 보니 행복하신 거겠죠? 모두가 행복한 휴가라고 믿고 있어요. 아유, 당연히 너무 행복하시겠죠. 이게 딱 우리가 그 상상 속에 그리는 완벽한 여름 휴가의 풍경 아니겠습니까? 옥수수와 복숭아가 그리고 넘쳐나게 있는, 진짜, 부럽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조용필의 바운스.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지금 경남 밀양과 경북 울진 등 오늘 폭염이 가장 심했던 경상도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는 사실상 끝이 났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폭염 뒤 오후부터 강한 소나기가 오는 날씨는 한동안 계속 이어지겠고요. 극심한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도 강원도 최고 60mm, 서울, 인천, 경기도 10에서

다프트 펑크 피처링 토드 에드워즈의 Fragments of Time 들으면서 일요일 별밤 2부 시작했습니다. 이은님, 안녕하세요. 항상 듣기만 하다가 회원 가입하고 처음으로 글 쓰네요. 앞으로도 재밌게 들을게요. 반갑습니다, 은님. 생각보다 이 회원 가입은 되어 있지 않으면 한다라는 게 꽤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방송국 회원 가입 홈페이지나 비밀번호 다시 찾는다던가 하는 거 꽤 번거롭잖아요. 본인 확인도 되게 좀 까다롭게 하고. 그 엄청난 절차를 뚫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다비님, 곧 100일 앞둔 아가 육아 중이에요. 100일의 기적이 정말 올까요? 아기가 얼른 커서 잠도 푹 자고 같이 놀러 다니고 싶어요. 그래요. 조금만 좀 버티시면 능선을 넘어갑니다. 보니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문자 주시는 수많은 육아 부엉이들이 계시는데 100일을 넘기면은 희한하게 그렇게 확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좀 여유가 생겼다, 혹은 뭐 딱히 여유가 생겼다라는 말씀은 없으셔도 이제 100일이 지나서 문자를 좀 보낸다 이런 얘기가 많은 거 보면 곧 광명이 올 겁니다. 0765님, 별이 빛나는 밤에 칠순의 애청자입니다. 저는 실제로 천체 망원경을 옥상에 놓고 별 따는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추어이지만 태양계 별들은 거의 다 관찰할 정도로 우주에 빠져 있답니다. 사진은 저희 집 옥상에 설치한 천체 망원경과 달 표면 사진입니다. 라면서 어마어마하게 멋진 천체 망원경이 무려 두 개나 있어요. 하나는 좀 작은 거, 하나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건 이게 천체 망원경에 있는 기능인가요? 항상 궁금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잖아요. 와, 달 표면에 약간 능선 같은 게 보여요. 산맥 같은 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정말 이상할 것 같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고민들 또는 뭐 욕망, 욕심 이런 것들 다 부질없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는 취미예요. 이거를 또 별을 딴다라고 표현하신 것도 참 문학적이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가끔 제가 못 본 별의 표면들 또 보여주세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김세정의 태양계.

김세정의 태양계 그리고 도경수의 별 떨어진다 들으셨고요. 6476님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 후 교육 중인 딸이 집에 왔다가 복귀해요.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짐이 너무 많네요. 데려다주고 올라오며 듣고 있어요. 왕복 6시간 운전 중입니다. 남은 교육 잘 마치고 자대 적응도 무사히 하길 바라며 딸 고생했고 멋진 대한민국의 공군 부사관으로서 삶도 응원할게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한없이 멋있고 약간

일단은 좀 어렵기까지 한 대학이가 그런 부사관님이실 텐데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그저 그냥 걱정되고 우리 딸내미 적응 잘할까 이런 생각 들게 만드는 내 새끼인 거겠죠. 얼마나 잘 하시겠습니까? 그죠? 이재훈님, 대장부엉, 저한테는 캐나다 사람인 양어머니가 계신데요. 5월 29일에 돌아가셨어요. 누나가 어머니 화장했고 오늘 오크베이 바다에 뿌려드리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소식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부고 소식에 멀리서 편지 쓰고 제주바다 앞에서 읽어드렸어요. 오크베이 사시던 아이린 여사님, 천방지축 아들 덕분에 잘 컸어요.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엄마, 나 요즘 너무 많이 힘든데 이제 누굴 찾아서 털어놔야 하지? 엄마 보고 싶어. 그래도 안녕 엄마. 신청곡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부탁합니다. 라고 너무나 가슴 아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 마음이 우리 아이린 여사님께 닿길 바라겠고요. 너무나 사이좋은 모자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만큼은 당연히 못 들어드리고 그런 따뜻함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별밤에 가끔 익명으로도 좋으니까 툭툭 마음 그냥 털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일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8731님, 저희 할머니는 항상 뜨개질을 하셨어요. 엄마, 이모, 삼촌, 사촌, 동생들도 모두 할머니 표조끼와 목도리 등을 착용했었죠. 엄마가 오늘 할머니 댁에 다녀왔는데 할머니께서 형광 핑크색 실로 제 목도리를 떠서 보내셨네요. 저 마흔인데 형광 핑크. 하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85세신데 실력 여전하시네요. 이충근 할머니 너무 사랑해요. 라고 너무 부러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아직도 목도리 정도의 뜨개질을 완성하실 수 있다라는 거는 기력을 상징합니다. 눈도 아프고 고개 계속 숙이고 있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핫핑크가 다른 옷을 진짜 색깔을 다 눌러서 입고 고개에다가만 포인트를 주면은 오히려 중년에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은데요. 꼭 나중에 인증샷도 찍어서 저도 보여주시면 너무 좋고 할머님께는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마무리하면서 이석훈의 우리 다정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듣고 3부에서 정우철 도슨트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정우철 도슨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도슨트님이 지난 시간에 힐마 아프 클린트 소개해 주셨어요.
1: 네.
0: 추상화의 약간 시조세. 칸딘스키보다 시간적으로는 앞섰다.
1: 네.
0: 부엉이들을 반응은 늘 그랬지만 또 좋았습니다. 이현정님이 와 진짜 덕분에 멋진 화가를 알게 됐네요 해주셨고 그리고 작년에 부산에서 전시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1: 맞습니다.
0: 또 다녀온 분이 계셨습니다. 윤정경님이고 작년 부산에서 힐마의 전시를 보고 왔었는데 사이즈가 엄청 커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실물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언젠가 도슨트님이 힐마에 대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딱 소개해 주셔서 기쁩니다.
1: 오, 감사합니다.
0: 진짜 뭔가 그 에너지가 남다르긴 한가 봐요.
1: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사이즈가 압도하는 게 있어서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 무섭다라는 느낌이 진짜 그 압도당하는 기분이 이렇게 표현된 걸 수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아무래도 남다른 에너지의 화가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1: 네.
0: 이번 주는 또 어떤 재미난 얘기 들려주실지 주제가 뭘까요?
1: 이번에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산을 품은 작가 유영국입니다.
0: 산 그림을 많이 그리는 분이시려나? 아무튼
1: 네.
0: 궁금한데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첫 번째 작품 만나볼게요. 마빈 게이와 타미 터렐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0: 마빈 게이와 타미 터렐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듣고 오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 나누는 그림을 SNS에 올려놓고 그거 한번 보시라 얘기 드리는데 오늘 그림은 아직 저작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 돼서 따로 올리진 못하고요. 그래서 검색하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유영국 작가로 해가지고 검색해보시면 되고 그중에서도 오늘 어떤 작품을 가지고 얘기 나눌지 첫 번째 작품 소개해주세요.
1: 네.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제목부터 작품입니다.
0: 아하, 작품. 그냥 작품.
1: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작품의 연도는 1977년작인데 사실은 이 작가가 우리나라의 산을 그리고 나무를 네. 끊임없이 추상으로 바꾼 작가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언급하는 작품이 아니더라도
0: 네.
1: 그냥 이 작가 유영국의 이름을 검색하면 작품 스타일이 어떤 식이다 바로 나올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1: 네, 일단은 이 유영국 작가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0: 아니요.
1: 그죠? 의외로 이름이 알려진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한국의 대표 추상 작가 김한기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0: 네. 왜 이렇게 그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계기가 있었나요?
1: 김한기라는 작가는 사실은 보통 이제 유명해지는 계기가 항상 그런데 네. 전 좀 씁쓸하거든요. 이게 해외에서 네. 먼저 인정을 받으면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온단 말이야.
0: 그치. 네. 아, 역수이.
1: 네, 맞아. 항상 그런 식으로 돼요.
0: 약간 아이돌도 그런 케이스 많이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해외에서 이거 BTS가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 화가들이 지금 다 그래요. 거의 다. 이중섭도 해외에서 은지와 먼저 구입해서 알려줬죠.
0: 맞아.
1: 그리고 박수근도 그 질감이 돌에 그린 것 같거든요. 유화물감을 계속 쌓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해외에서 너 가장 한국적이다 해서 떴죠.
0: 우리가 그런 좀 그런 건가? 약간 좀 아직 사대주의가 있나? 뭐야? 뭐 해외에서 이렇게 인정받아? 이러면서.
1: 그게 참 묘해요.
0: 없지 않나 봐.
1: 그래서 되게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그 가끔 이렇게 외국인들 오면은 왜 너네는 너네 작가를 이렇게 안 살아가냐 막 이런 말도 하고 좀 아쉽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0: 저는 국내 작가 작품 좀 구매한 게 꽤 있습니다.
1: 네. 네, 저도 뭐 국내 작가를 구입합니다.
0: 예, 예, 예.
1: 근데 이제 그래서 한때 요즘 우리나라 추상 작가 원탑이 김한기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0: 그쵸.
1: 근데 이제 그 뒤를 다 따라오고 있는 물론 여러분 이게 제가 작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제 현재 인지도로
0: 인지도와 뭐 어떤 상업적 측면에서
1: 그죠.
0: 거래되는 네. 가격의 사이즈가
1: 그죠. 네. 일단 네, 뭐 가격으로 치면 김한기를 따라오긴 힘든데 인지도로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0: 그렇군요.
1: 유영국 작가 그래서 김한기와 더불어서 현재 한국 추상 작가의 투탑이다.
0: 이야.
1: 투탑. 그리고 이 작가의 작품은 물론 다른 작품도 그렇지만 직접 보셔야 돼요.
0: 이것도 커요?
1: 사이즈도 큰 편이고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면 원색에 아우라가 엄청나다요. 색을 겹겹이 쌓아 올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추상화면서도 자연이 보여요.
0: 그러네요.
1: 색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리고
0: 벽화

0: 같은 느낌도 들어요. 미디어가 약간 이 질감이 꼭 왜 그 시멘트 벽에 그리면 나타나는 현상? 그런 게 보이는 것도 좀 신기해요.
1: 그죠. 예. 그 질감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작가가 또 특이한 게 초반에는 이렇게 그리다가 뒤로 갈수록 약간 그래픽처럼 그려요. 근데 그때도 주제는 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유럽의 세잔. 네. 세잔이 산과 사과만 그렸거든요. 나중에. 근데 한국에 세잔이 있다면 유영국이다. 평생 산을 반복해서 그렸다. 그리고 지금 뭐 전시가 하고 있긴 한데 인기가 엄청나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와 이게 이 작가가 한번 진짜 대단한 시대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김한기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은 김한기와 아는 사이였어요. 시기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까 한국 근현대 추상 투톱이라고도 하고
0: 친해하셨나요?
1: 친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와. 그래서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도쿄 유학 시절에 만났거든요. 둘 다 공통점이 이제 어렸을 땐 좀 부유했다. 이제 유학을 갔다. 그리고 해방 후에 함께 이 신사실파라는 하나의 파도 만들어서 결성해서 활동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유영국은 자꾸 다른 일을 몇 번 했었어요. 그때마다 김한기가 불러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림 좀 볼게요.
0: 네.
1: 일단 이 유영국의 작품은 대부분 사이즈가 커요. 큰데 이 작품은 좀 작아요.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은 이게 사이즈가 세로가 한 32cm 그리고 가로가 한 40cm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A4 한 두 장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특이해요. 원래 이 유영국은 일반적으로 작품 사이즈가 한 100호 정도 돼요. 그러니까 1호가 엽서 하나니까 엽서 100개 붙인 정도?
0: 그러면은 한 가로 뭐 한 얼마 되는 걸까?
1: 몇 미터가 될까요? 그 몇 미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크겠죠?
0: 네. 네.
1: 근데 이 작품이 유독 이상할 정도로 작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일단은 뭔지 보이세요?
0: 산이 있고요. 네. 저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1: 이거는
0: 그 그라데이션이 있는 노랑과 주황 뭐가 있잖아요. 빨간. 해가 해를 이렇게 조각내서 세워놓은 것 같아요.
1: 아, 태양을?
0: 빨갛을 때 태양 한 조각, 오. 그 노을 질 때쯤에 태양 한 조각?
1: 오.
0: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1: 네네. 아,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짚자면 이 작품의 제목이 작품이잖아요.
0: 그렇죠.
1: 미리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추상화에는 보통 이렇게 제목을 안 입히는 경우가 있다. 이제 보는 사람의 상상에 따라 보게 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짙은 초록 배경이죠. 그리고 약간 산 모양의 삼각형들이 좀 겹겹이 있어요. 그 산 뒤에 산, 또 산 뒤에 산이에요. 층층이 쌓여 있고 그 산들 사이에 말씀하셨던 불꽃처럼 무슨 이게 태양인지 뭔가 이렇게 형체가 위로 두 개 솟아 있잖아요. 근데 색채가 좀 달라요. 오른쪽은 완전히 붉은색 한 가지, 그죠? 왼쪽은 그러니까 연노랑에서 짙은 노랑에서 다시 주황까지 세 가지 색으로 채워져 있는데 아까 대장봉이 말했던 것처럼 질감이 좀 특이하긴 해요. 그러니까 매끄러운 게 아니라 일부러 굉장히 두껍게 샀고 그리고 붓의 질감을 살렸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재질감도 유영국만의 독특함이 살아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냐면 1916년생이에요. 울진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집안이 굉장히 부잣집이었다. 부잣집이었고 만석군 집안의 이제 아들이었는데 어릴 때는 형제들과 함께 농사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도 부모님 도와드리고 그런데 특이하게 틈만 나면 아기 때부터 산을 그렇게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아기 때부터. 그리고 뭐 바다가 보이는 곳도 좋아하고 언덕도 좋아하고 이렇게 아기 때부터 보니까 말수가 별로 없었대요.
0: 네.
1: 그리고 항상 산 속에 앉아서 생각에 잠겨있는 아이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0: 남달랐네. 네.
1: 그래서 그 평생 동안 바라봤던 산이 이 화가의 씨앗이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의 이제 경복고등학교. 그 당시에
0: 명문.
1: 아시죠?
0: 네.
1: 경복고등학교를 나왔죠. 그리고 당시 학급장이었대요.
0: 이야, 공부도 잘하셨나 보다.
1: 공부도 좀 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근데 약간 성격이 좀 이렇게 조용한데 약간 불의에 못 참는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은 게
0: 사기캔데?
1: 네, 당시에 이 담당 교사가 유영국한테 시켰대. 학급장이니까 친구들을 좀 감시해가지고 쟤네 뭐 하나 보고하라 강요했는데 이를 거절했다가 두들겨 맞았답니다.
0: 그 시절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1: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게 씨앗이 돼서

0: 학업을 중단하고 자퇴까지 했어요.
1: 막
0: 반항에 이제 있던 거죠.
1: 굉장히 뜨거운 학생이었군요.
0: 그죠? 그리고 그게 19살의 일이었는데 이제 학교를 자퇴하고 향한 곳이 일본. 네. 일본으로 가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사실 뭐 지금이랑 약간 나이가 좀 다르잖아요. 이 당시에 19이면 뭐 지금으로 치면 뭐 20대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치, 하는데 그치. 그때부터 고민을 했대요. 나같이 자유로운 영혼은 뭘 해야 될까? 난 뭘 해야 될까 할 때 나왔던 결론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화가가 돼야 된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영국한테는 그림이란 게 자유를 상징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인이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조선인과 좀 여성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좀 자유로운 분위기의 도쿄 문화학원 서양학과에 들어가거든요.
1: 네.
0: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김한기, 이중섭 이런 작가들인 거야.
1: 그때 다 거기서 모였었구나. 네.
0: 또 그들이 이제 공통점이 또 처음에는 집이 잘 살았기 때문에 네. 유학 시절에 만났던 거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때 김한기나 이중섭은 그리고 다른 작가들은 다들 풍경을 그리거나 아직까지 구상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영국은 처음부터 추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추상을 했고 나중에 훗날에 인터뷰를 하는데 누가 네. 물어봤대요. 그 몬드리안 아시죠?
1: 네.
0: 왜 몬드리안 같은 추상화를 그렇게 고집하냐 했더니 유영국이 말도 짧고 굵게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추상은 말이 없어서 좋다.
1: 정말 현답이네.
0: 근데 뒤에 덧붙인 말도 멋있어요. 말이 없어서 좋다. 인간이 만들어낸 비극들은 대부분 말이 만든다.
1: 너무 동의합니다.
0: 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말수가 적었고 또 그에게 이 설명이 필요 없는 추상 이 방식이 완전히 맞아떨어진 언어였다. 그리고 이 신념이 평생 흔들리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서울대 홍대 교수 자리까지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자유로운 영혼인 게 그 틀의 메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다 나와가지고 또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평생 추상이었고 계속 구상을 그린 적이 없잖아요. 산을 그린 건 항상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1977년 이 그림을 그린 시기에 딱 오면은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 유영국은 사실은 중간에 다른 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화가를 잠깐 쉬었다가 뭐 어업도 하기도 했고 여러 일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떴거든요. 그러니까 떴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생전에는 작품이 거의 안 팔렸어요. 그리고 거의 60대가 돼서야 그림 한 점 팔렸나?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1977년이 되면 좀 아팠어요, 유영국이. 그래서 심근경색을 앓았고 심장박동기를 달았대요. 심장박동기를. 그리고 이후에 8번의 뇌출혈을 겪었고 네. 그리고 37번의 입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계속 아팠던 거예요, 사실 이 시기에.
1: 야.
0: 근데 그림은 계속 그렸던 거죠.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던 중에 아내가 항상 옆에 있었거든요.
1: 네?
0: 그 김한기와 유영국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돈은 잘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안 팔리니까.
1: 좀 유산으로는 별로 상속도 못 받거나 아니면 다 날렸거나.
0: 약간 대부분 또 이제 뭐 이렇게 일제강점기나 전쟁을 겪으면서 집안이 파산했거나 그치,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공통점이 항상 아내가 다 챙겨줘요.
1: 저 희한해. 팔자가 있나봐요.
0: 그런 게 있나봐요. 그래서
1: 희한하다.
0: 김한기도 사실은 아내가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적이면. 근데 유영국도 아내분이 옆에서 남편이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다 챙겨준 거 사실은.
1: 근데 그러고 보면 그 예전에 음악가들도 좀 아내가 그런 케이스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그 챙겨줘야 되는 연약한 영혼을 가진 예술가들을. 너무 사랑하는 여인들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술사에 큰 꽃들을 피워주셨네요.
0: 그죠.
1: 예.
0: 항상 그 옆에 누군가 있는 것
1: 있어,
0: 같아요.
1: 있어, 있어, 있어.
0: 자기 삶을 딱 내려놓고 예. 남편을 챙겨주는데 이제 37번의 입원과 긴 투병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 네.
0: 그 약간 회복하던 중에 아내랑 함께 이 영주의 부석사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 또 가만히 이렇게 자연을 바라봤대요. 근데 거기 뭐가 서 있었냐면 나란히 서서 서로를 받쳐주고 있는 사과나무 두 그루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따로인데 가지가 서로 얽혀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대요.
1: 약간 연리지 같은 거였나요?
0: 그럴 수도 있죠. 네.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서로 딱 받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체를 계속 바라보면서 아, 이 형체를 그림으로 남겨야겠다 해서 그린 게 이 작품인 거예요.
1: 아, 이게 나무 다 있는 나무고

0: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온도를 표현한 건가 보다.
1: 그럴 수도 있죠.
0: 네, 생명체 온도라든지 사랑의 온도라든지.
1: 네, 그래서 사실은 두 그루가 항상 같이 있었던 사과나무를 모티프로 그린 거였고 그래서 뭐 그런 말을 해요. 붉은색으로만 채워진 나무와 아까 노란과 주황이 섞인 나무. 이 평론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색의 대비를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에게 물들어가는 과정으로 읽힌다. 그래서 평생 산만 그려온 화가가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긴 아내에게 조용히 바친 어떻게 보면 가장 로맨틱한 그림이기도 하다. 내 옆에 있어서 고맙다는. 그래서 이 유영국 작품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 독특할 정도로 사이즈가 작은 두 그루 사과나무를 본인의 마음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유영국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생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가장 유명해요. 산은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눈으로 본 산과 자연이 아니라 보고서 내 마음으로 느낀 내 마음의 심상을 그린 산이다. 항상 유영국은 똑같은 추상이지만 그 시기 본인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건 아내에 대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작품인 거죠.
0: 그러고 보면은 얘기 들려주셨던 화가들 중에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유형들이 있고 이게 내가 직접 거기 가보지 않아도 그 한 번도 거기 안 가봤는데 계속 내 상상으로만 풍경화를 그리는 화가도 있었고
1: 있죠.
0: 또 어떤 터너였었나? 누군가는 왜? 굳이 막 그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1: 맞습니다.
0: 그런 다양한 방식의 어떠한 것을 그릴까의 선택지가 예술가마다 참 많이 달랐네요.
1: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재밌는 점도 있고
0: 그러니까요. 산을 통해서 사랑을 그려낸 작품이었습니다. 유영국의 작품 제목이 작품입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웨이브 투 얼스의 검은 산.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정우철 도슨트와 그림이 빛나는 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산을 품은 작가 유영곡입니다. 두 번째 작품 소개해 주세요.
2: 두 번째 작품도 제목이 단순합니다. 산입니다.
1: 아, 이거는 이제 진짜 확실히 근데 화풍? 이전에 봤었던 그 작품이라는 작품이랑 약간 시간의 흐름만 느껴지지 쓰는 색깔도 좀 비슷하고 인장 같은 게 느껴지네요.
2: 그래서 또 변화했다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1: 네, 그리고
2: 기하학적으로 바뀌었죠.
1: 그리고 조금 약간 조금 답답한 것도 있어요.
2: 왜요?
1: 이런 그림은 대칭이 좀 맞춰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칭
2: 때문에.
1: 그래서 약간 이거 양쪽 좀 어떻게 완벽하게 왜 맞췄으면 좋겠는 그런 형태랄까? 아무튼 뭐 그렇지 않아서 멋진 거지만 이게 대칭을 살피

0: 좋아요. 아 대칭 생각지 못했어. 그 두 번째 그림은 산. 유경국이 78세의 그림 산입니다.
1: 오, 세련됐어.
0: 근데 세련됐죠. 네. 저는 이 유영국 작가가 되게 좋았던 게, 와 같은 산을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그릴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더 세련되지는 거?
1: 진짜
0: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사실은. 그리고 이 작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60대가 돼서야 작품이 팔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얼마나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말년이 더 멋있어요. 전 이 작가의. 자 일단 좀 그림 설명 살짝 해드리면, 아마 이제 찾아보실 때 유영국 검색해서 산하고 후기작을 찾아보시면 이런 화풍이 많을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그래서 화면 아래에는 초록 산봉우리들이 톱니처럼 딱 늘어져 있고, 네. 그 이 파란을 전체를 노란 선으로 그린 이 그물 모양 무늬가 다 덮여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물 한가운데 좀 더 두껍게 포인트 된 또 라인이 하나 있고, 네. 꼭대기에 약간 또 이게 태양인지
1: 맞아.
0: 뭐가 떠 있잖아요. 같아. 그죠? 태양처럼 떠 있고. 이 시기에 산이라는 제목의 그림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약간 규칙적인 패턴이 전체를 덮고 있는. 그리고 이 아까 처음 봤던 60년대의 산이 붓자국이 살아있고 조금 뜨거운 느낌? 열정적인 느낌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정돈되고 정교해졌죠.
1: 약간 시각 디자인 느낌이
0: 맞아요.
1: 나요.
0: 네. 아마 그래서 요즘에 더 인기가 좀 있는 게 아닐까. 그래픽적으로. 그리고 약간 노랑, 빨강, 파랑을 기본으로 쓰면서 보라와 초록도 섞였죠.
1: 네.
0: 그러니까 유영국 작가가 아까 처음 얘기했었는데 색을 굉장히 잘 쓴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본인도 이런 색의 조합을 굉장히 좋아했던 게 이런 얘기를 해요. 색이 흥미로운 이유는 옆에 어떤 색을 놓아야 할지 계속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색을 옆에 놓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
1: 그치.
0: 자, 근데 이 정교함이 어디서 왔냐.
1: 네.
0: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이 작가는 특이하게도 노년으로 갈수록 더 규칙적으로 살아요.
1: 약간 그 초기 얘기 들려주실 땐 자유분방.
0: 맞아요, 맞아요.
1: 무규칙.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약간 MBTI J 느낌이 되셨군요.
0: J로 바뀐 것 같아. 그림도 약간.
1: 그러니까.
0: 약간 MBTI로 비교하니까 재밌는데요.
1: 네, P에서 J가 된.
0: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화가로 활동한 지 약 30년 만에 첫 개인전 열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매일 아침 8시면 작업실에 들어가고 12시에 나와서 점심 먹고 다시 6시까지 작업하는 그 생활을 평생 반복했어요.
1: 네.
0: 규칙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성실하게 그림을 그렸지만 그림이 팔린 게 60대라 그랬잖아요.
1: 네.
0: 그때 아내가 그런 말 했대요. 이제야 사람들이 당신의 산을 본다. 이런 말도 했었고. 그리고 전 유영국이라는 작가가 참 말도 되게 심플하게 하면서도 되게 정확하게 그리고 자신을 많이 바라봤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저번에 그 클린트 얘기할 때 내 그림은 이해받지 못할 거라 그랬잖아요. 클린트가 그래서 20년 뒤에 꺼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영국 작가는 본인이 얘기했어요. 내 그림은 나 살아생전 안 팔릴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1: 그래서 그거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계속 쭉 안 팔려왔기 때문에
0: 이제 팔리고 있어요.
1: 그냥 뭐 약간 좀 약간 왜 여호와 신포도처럼 아예 어차피 내가는 안 팔려 내 그럼 이렇게 지금
0: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생전이 거의 안 팔렸다.
1: 네.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작업실에 나가서 규칙적으로 살았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1: 그게 중요하죠.
0: 네. 근데 이제 지금 경매 시장에서는 뭐 김한기, 이유환과 함께 거의 뭐 최고 스타 반열에 올랐다.
1: 네.
0: 하지만 생전엔 인기가 없었다. 그런데 이 갈수록 생활이 단호해지고 규칙적이 됐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 단호함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이 나이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런 얘기 했대요. 아버지가 걱정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림만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그래서 좀 쉬어면서 작업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했더니 유영국이 뭐라고 했냐면 화를 벌컥 내면서 화가가 그림 그리다 죽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라고 할 정도로 성격이 이랬었고 그리고 전 이 작가의 말년작을 보여준 이유가 또 하나가 진짜 늦은 나이란 없구나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60살까지는 기초를 다지고 그 이후엔 자연으로 더 부드럽게 돌아가 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다. 즉 60대까지가 훈련 시기였고 그 이후부터가 본격

0: 역사적인 실전이었다. 그리고 그 실전에 나오는 작품이 이 작품인 거죠. 네. 그리고 78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내가 그림 앞에서 느끼는 팽팽한 긴장감, 그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각오와 열의를 배운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긴장의 끈을 바싹 나의 내면에 동여매고 작업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평생 동안 사망할 때까지 오히려 본인을 계속 긴장 속에 뒀던. 그래서 나중에 누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평생 산만 그리시냐. 네.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그림에 산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산이 너무 많은 고장에서 자란 내 탓일 수도 있고, 항상 나는 내가 잘 알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곳에서 느낀 것을 소재로 하며 즐겨 그렸다. 그래서 아마 이 작가의 산은 혹시 이렇게 지방 갈 때 산이 많은 지역들 있잖아요.
1: 있죠.
0: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이 산도 지금 잘 보면 이 기하학점이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이번에 주말에 그 지방에 또 강연을 갔다 오면서 네. 그 지리산 쪽을 갔다 왔거든요.
1: 아.
0: 근데 그 산 속으로 들어가니까 차를 타고 쫙 움직이면은 네. 그 산 봉우리들이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1: 겹겹이 있죠.
0: 근데 그게 이렇게 시간순으로 쫙 보면서 이 기하학적 패턴의 산이 떠오르더라고요. 시간순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나중에 산을 보러 가셨을 때 그 네. 흐름을 한번 상상해서 보시면은 저 오히려 아까 전에 그 아까 이 패턴이 그 균형이 안 맞았다 그랬잖아요. 대칭이 안 맞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래서 약간 시간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전 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 속에 가서 산 한가운데서 이 유영국의 산을 바라보면 그가 뭘 그리고자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까지도 거의 주목을 못 받다가 요즘 들어 갑자기 가장 한국적인 산을 추상화시킨 작가다 해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래픽적인 부분까지도 인정을 받아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한국적이게 더 느껴지는 게 느낌이 왜 우리 전통 문양 같은 데에서 궁궐 같은 데 보면 창 이렇게 문에 이렇게 뭔가 나무로 창틀 같은 거 만들어져 있는 궁궐 같은 데 있는 거 그런 느낌을 좀 주기도 하고 장식도 동양 장식들 이런 디자인이 뭔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0: 맞아요.
1: 있어요.
0: 그래서 저희 교수님 이거는 뭐 이렇게 막 정보에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또 이제 미술 사학과를 다니고 있잖아요. 야학을 하는데 거의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영국의 색을 잘 보면 한국의 오방색을
1: 그래.
0: 쓰고 있다.
1: 네.
0: 그래서 더 한국적으로 느껴질 거다.
1: 맞아.
0: 그래서 요즘에 혹시나 이제 전시를 한번 좀 안 가보셨으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굉장히 심플해지시는 게 그 200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아드님이 아버지에게 물었대요. 남기실 말씀이 없냐. 딱 한마디 했대요. 뭐라 했을 것 같으세요? 돌아가실 때. 실제 아드님이
1: 내 그림 안 팔릴 거다. 예,
0: 그래요. 그런데 그랬대요. 혹시 남기실 말 없냐 했더니 없다. 아 정말 정말로. 너네가 잘 해라. 딱 이렇게 끝나셨대요. 그래서 야 되게 심플하시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정말 그림 같은 성격이 됐다. 그러니까
1: 정말.
0: 이게 저는 이렇게 추상도 이 사람이 변해가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구나.
1: 오히려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0: 그죠?
1: 추상이.
0: 네, 네. 그래서. 나중에 꼭 초기 추상 산과 후기작 산을 보면은 와, 사람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 추상도.
1: 진짜.
0: 그래서 이 작가는 그 색을 꼭 보러 가고 이 변화를 꼭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1: 와, 너무나 또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제된 선으로 산과 풍경 그려낸 유영국의 산에 관한 얘기였고요. 최백호 피처링 콜드의 덫을 듣고 다시 올게요.

0: 최백호 피처링 콜드의 더 칠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산을 품은 작가 유영국을 주제로 작품명 작품 그리고 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네. 진짜 뭔가 왜 엽서 같은 걸로도 꼭 소장하고 싶은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작품입니다.
1: 되게 예쁘죠.
0: 네. 자, 우리 부엉이들이 또 더 알고 싶은 그림이나 화가 있으면 사연 어디로 보내죠?
1: 네. 아, 저 근데 꼭 해야 될 말이 하나 있었어요.
0: 하지 마세요. 아, 농담이고 하십시오.
1: 그 제가 아, 이 얘기 한 달을 놓쳤다. 아까 초반에.
0: 뭐죠?
1: 안동에 갔다 왔거든요. 안동에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안동 여고를 갔어요. 여고생들 다 모아놓고서 강연을 하는데 네. 제 앞타임에 이렇게 뭐 다른 진행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한 20분 됐나? 진행하고 딱 올라가는데 거기 한 200명 있었는데 100명이 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기에 되게 눈을 반짝이는 한 소녀가 있었어.
0: 네네.
1: 너무 열심히 듣는 거야. 50분 동안 고등학생이 너무 재밌게 막 듣는 거야. 그래서 되게 고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 사실은 별밤 부엉이라고.
0: 역시
1: 너무
0: 어디서든 눈이 빛나는 건 부엉이밖에 없어.
1: 장문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0: 진짜.
1: 야 이게 진짜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듣는구나.
0: 지금 초등학생들부터 애기도 있어요.
1: 그런 거.
0: 네. 사연 보내는 분들.
1: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안동역구에서 메시지가 세 개가 왔어요. 다 별밤 부엉이라고. 그래서
0: 아 진짜 훌륭한 건 부엉이밖에 없어.
1: 아 이게
0: 도슨트님 부엉이 없으면 어떻게 강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다 잠자고.
1: 저 때문에 잔건 아니었습니다.

0: 알다니까 알겠는데.
1: 아 되게 그래서 뿌듯하다. 에이. 안동에도 그래서 아 이거 안동역구의 그 부엉이들에게 너무 박수를 보내십시오 진짜.
0: 각지에 있는 빛나는 부엉이들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 네.
0: 아 아무튼 뭐 그런 후기 사연까지 네. 우리 도슨트님한테 얘기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나요? 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혹은 별밤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는 2주 뒤에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0: 저는 최유리의 들뜨지 않는 마음 듣고 다시 올게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0: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26일 일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고요. 2804님, 20대인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주중에 너무 힘들어서 주말 이틀 중 하루는 꼭 쉬어야 버티겠더라고요.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열심히 놀다가 일요일 딱 하루 쉬었네요. 어떻게 밖에서 놀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지 평생 외향이는 못 될 것 같은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공감이 갑니다. 라디오 듣는 분들은 다 맞지 맞지 하루는 혼자 쉬어야 진짜 휴식이지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오늘 끝곡으로 브루노 메이저의 리젠스 파크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0: was a place not too dissimilar to this one, where I first saw your face. You look like home, sat all alone.
1: (목소리) 안녕하세요. 영화 감독 장항준입니다. 초보 감독 시절 카메라도 잘 모르고 장비도 낯설고 현장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스태프들을 이끌어야 하는 감독이 아는 척 폼을 잡고 있는다고 영화가 잘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모르면 모른다고 가르쳐달라고 당당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야 상대방도 신나서 가르쳐주고 좋은 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는 데서 성장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자원순환 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7: 리튬 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6: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7: 리튬 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8: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오는 스포왕 차트. 오늘의 스포왕 차트 핫백비 스포왕이 엄선한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시작합니다. 김수영의 외쳐 사랑을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영배입니다. 스포왕 일요일은 스포왕 차트로 함께하고요. 오늘은 7월 15일에 발표한 김수영 씨의 신곡 외쳐 사랑을 느낌표, 요 곡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7543님께서 고영배 씨예요? 여기 계셨구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유, 어디 들으시다가.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저 여기 계속 있었어요. 원래 일요일에만 있었다가 최근에는 토요일에도 있고요. 토요일에는 초대석 하고 일요일에는 이렇게 차트로 좋은 음악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하는지 알려드리자면 지금부터 12시까지 이번 주 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K-아티스트들의 노래만 골라서 들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노래 들으면서 남은 일요일 밤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7월 넷째 주 스포왕 차트, 이번 주는 과자 차트 탑백으로 갑니다. 과자? 뭐지? 세계 최대 규모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아시죠? 스포티땡! 바로 그 차트에서 가장 핫했던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골라봤는데요. 아, 그 땡 부분이 어떻게 읽으면 그 과자 그처럼 저기 느껴가지고 아하 좋습니다. 그러면 오 추억의 노래들이 또 차트에 많이 있네요. 지금 들려드릴 세 곡은 2000년대 나온 노래고요. 그리고 또 그 미니홈피 기억나시죠? 그때 그 시절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도 많이 흘러나왔던 추억의 노래입니다. 91위를 차지한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86위에 오른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그리고 84위 성시경의 네가 있는 거리에서까지 듣고 올게요.

전 세계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은 K-아티스트들의 음악만 들려드립니다. 스포왕 차트. 아무래도 오늘 그 해외 음원 차트에서 고른 노래라 또 글로벌 뮤지션 분들 순위에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세 분. 먼저 88위에 오른 로제 Toxic Till The End. 이 곡은 로제 씨의 정규 1집 앨범이죠. 로지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 곡을 비롯한 앨범에 실린 전곡 모두 로제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월드스타란 이런 것이다. 그 자격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어서 81위는요. 며칠 전에 나온 신곡이에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연준의 아이스크림. 연준 씨가 올해 미국에서 열린

우리는 공연에도 참여한다고 하는데 또 무대는 얼마나 멋있을지. 아, 안 봐도 멋있다. 안 봐도 멋있어. 자, 그리고 87위. 아, 이분 나와야죠. 대한민국의 자랑 BTS 지민 씨의 Be Mine. 이 곡이 87위를 차지했는데요. 올 1월에 난 기사를 보니까 이 곡이 스포티땡 플랫폼에서 스트리밍 수가 3억 5천만 넘겼다고 합니다. 아, 팝스타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빨리 노래를 들어보죠. 로제 Toxic Till the End, 연준의 아이스크림, 지민의 Be Mine.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지금 가장 주목받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만나보는 스포왕 차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면서 OST 그리고 그 뮤지션까지 함께 주목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곡 역시 드라마의 흥행과 함께 많은 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또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OST거든요. 검정 치마의 링링, 이 노래가 80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검정 치마의 노래를 리메이크를 한 노래가 또 차트 순위에 들어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검정 치마 노래를 80위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른 검정 치마 노래 리메이크 된 거, 바로 백예린이 리메이크한 안티프리즈, 이 노래가 6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정 치마의 링링, 백예린의 안티프리즈 듣고 올게요.

국내외 차트를 뒤흔든 K 아티스트들의 음악만 골라드립니다. 스포왕 차트. 이번에는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모든 걸 다 해내는 올라운더 뮤지션 분들의 노래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7살의 힙합씬에 처음 등장해서 지금은 트렌디한 음악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이콘이 된 분이죠. 또 저희 스포왕에도 몇 번 찾아줬던 빅나티. 좋은 노래 참 많은데 아, 또 이 노래 본인의 짝사랑 스토리를 담아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자아냈던 밴쿠버. 이 노래가 72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노래만 냈다 하면은 그냥 음원 차트를 달리는 헤이즈 씨. 헤이즈 씨 또 좋은 노래 많죠. 또 확실히 또 우리 손님들이 많네. 스포왕 손님들이 많이 나오네. 헤이즈 씨 하면은 또 비도 오고 그래서 저 별 해픈 우연 널 너무 모르고 돌아오지마 등등 멜로디들이 막 스쳐가는데요. 그중 사랑과 우정 그 애매한 선에 있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 엔줄라이 이 곡이 64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노래의 철학을 담아내는 또 요즘 최고 천재 중에 한 명이죠. 악뮤의 찬혁 씨, 이찬혁 씨의 앨범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이 노래 진짜 또 간만에 온 국민적 히트곡. 아이들도 어른들도 좋아하는 멸종 위기 사랑 이 노래가 4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빈나티의 밴쿠버, 헤이즈 피처링 딘, DJ 프리즈의 엔줄라이 그리고 이찬혁의 멸종 위기 사랑까지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요즘 음원 차트에서 꼭 들어야 하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을 골랐습니다. 스포왕 차트! 음악에서 사랑!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주제라는 말은 좀 모자라다. 그냥 꼭 붙어있다 봐야지. 사랑 노래 정말 많죠. 가사 한 줄에 그리고 멜로디 한 소절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했던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노래도 우리 모두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어떤 걸까요? 아, 37위에 오른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그리고 31위를 차지한 데이먼스 이어의 Yours. 요 두 곡 듣고 저는 3부 Dig in the Chart 코너로 돌아올게요. 두 곡 듣고 오시죠.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와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디그 인 더 차트. 자, 지금부터 포항만의 새로운 차트를 만들어볼 건데요. 키워드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 키워드와 딱 맞는 K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차트에서 디깅 해볼 겁니다. 그래서 디깅에서 찾은 그 인기곡들을 지금부터 30분 동안 꽉 채워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번 주 디그 인 더 차트 테마, 뭔 테마로 노래를 디깅할 건지 노래 제목으로 스포를 해볼게요. 선우정화의 뒹굴뒹굴.

디그 인더 차트 이번 주 차트의 테마는요. 노래 제목으로 스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딩굴딩굴이었잖아요.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테마일려나? 딩굴딩굴 집콕 베개. 오늘의 테마는 바로 집입니다. 집. 딩굴딩굴하면 또 집에서 딩굴딩굴 거리는 걸 떠올리니까 말이죠. 요즘에 장마철이라 비도 많이 오고 또 비가 안 와도 막 습하고 아니면 너무 덥고 야 그래가지고 좀 집돌이, 집순이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는 집에서 딩굴딩굴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들로 집이 좋아 차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도 한 명의 또 집돌이로서 저는 말이죠. 여행 안 가려면 안 가고 삽니다. 외출 안 하려면 안 합니다. 집에 잘 있어요. 집돌이라는 말의 기준이 어느 지점인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집돌이가 아니라고 못할 것 같아요. 자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뭐 하면서 보내는지 다양하게 해요. TV도 보고 너튜브도 보고 커피도 내려 마시고 사과도 깎아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잠도 자고 잘합니다. 자 그러면 집이 좋아 차트 다음 곡. 아, 이불 속에서 연인과 같이 들으면 좋은 노래입니다. 요조 피처링 이상순이 함께한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그리고 유독 마음이 복잡한 날 작은 소리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어떤 방해도 없이 집에서 혼자 멍하니 있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곡 종현의 멍하니 있어. 저스트 7 두 곡 듣고 올게요.

Dig in the chat. 오늘은 집 그리고 집돌이, 집순이 뭐 이런 테마로 집이 좋아 차트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스포왕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어딘가요? 뭐 TV 보는 소파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저희 집에 딱 한가운데가 식탁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조금 길쭉하고 그 정중앙에 식탁이 있어요. 저쪽 끝으로 가면 거실 끝에 이제 그 창문 옆에 TV랑 소파가 있고 그래서 그 한가운데 테이블이 좋아요.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거기서 밥을 먹기 때문에 좋다기보다 거기 모여 한가운데 거기 이렇게 모여 앉아있는 그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꼭 모여 앉아있지 않더라도 혼자 뭘 할 때도 그 식탁 가서 하는 편이고 하다못해 폰으로 무슨 뭐 너튜브를 보더라도 그 식탁 의자에 앉아서 보는 것 같아. 거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자리네요. 근데 그 생각 지금 처음 해봤어요. 거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침대든 소파든 온종일 뒹굴뒹굴하던 집돌이 집순이들에게 가장 큰 결심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씻어야 될 때. 지금 마음에 쌓인 묵은 때까지 말끔히 씻어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뜻돌의 샤워를 해야 해. 그리고 아, 또 집에 혼자 있으면은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생각들. 이 노래 들으면서 한번 없애보도록 하죠. 다섯의 야야. 김뜻돌의 샤워를 해야 해 듣고 다섯의 야야 들려드릴게요.

집이 좋아 차트, 집과 집돌이, 집순이를 테마로 한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으세요? 실제로 허그를 하면 스트레스가 날아간다, 실제로 그게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 이렇게 아내도 또 우리 딸들도 이렇게 꼭 안아주고 있으면 마음이 실제로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딸들은 오래 안 안아주려 그래요. 아! 막 이러면서 많이 커가지고 이제 그래도 너무 착해. 아직까지는 잘 안아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나 둘째 딸은 자꾸 뽀뽀해주는 거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막 고개 빼고 잘 해주려고 그래서 그거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더 따뜻한 집이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노래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곡입니다. 신인류의 안식처. 요 노래 듣고 잠시 후 4부에서는 다시 이번 한 주 인기 음원 차트에서 꼭 들어야 하는 K-아티스트들의 노래들이 이어서 소개할게요. 자, 그러면 신인류의 안식처 듣고 오시죠.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해외 음원 차트까지 휩쓴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 스포앙 차트. 아, 요 노래. 또 아, 진짜 우리 손님들 많이 나온다. 우리 스포앙에 나오셨던 분이죠. 2017년도 힙합씬의 그 우원재 씨를 국힙 원탑의 자리까지 오르게 해준 곡입니다. 시차. 요 노래가 30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아, 또 BTS 노래 나와야죠. 월드와이드 핸섬. BTS의 진씨. Don't Say You Love Me. 이 노래가 22위에 올라 있는데요. 올 1월 기사를 보니까 이 노래는 누적 스트리밍 7억 회를 이미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BTS 멤버도 대단하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악기 브랜드에서 매년 차세대 글로벌 아티스트를 선정하는데요. 한국 아티스트로는 유일하게 이 밴드가 뽑혔다고 합니다. 바로 4인조 밴드 리도어거든요. 차세대라는 수식어답게 영어는 그렇듯 이 노래가 28위에 올랐어요. 자, 그러면 우원재 피처링 로꼬 그레이가 함께한 시차, 지인의 Don't Say You Love Me, 리도어의 영어는 그렇듯 듣고 오겠습니다.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무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아 칭하라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제들이 돈 주고 가는 파리

한 주 동안 사랑받은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보는 포항 차트. 요즘에 또 K-밴드에 대한 관심도 해외에서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밴드 또 대단하죠. 독일 페스티벌 2018년도에 독일에서 또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너드 커넥션.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외 팬들을 만나면서 또 노래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 중에 러브홀릭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그대만 있다면, 아, 요거 너드 커넥션 버전 좋습니다. 이 노래가 17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K-POP 열풍 제대로 일으켰던 분입니다. 소녀시대의 태연 씨. 이제는 뭐 진짜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하는 보컬리스트시기도 하죠. 최근에 또 태연 씨가 리메이크한 만찬가, 요 노래 또 난리 났죠. 14위에 올라 있습니다. 요렇게 두 곡,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태연의 만찬가 듣고 오시죠.

넷플릭스 포항 차트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은 K-아티스트의 음악을 같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위 후보곡 두 곡을 발표를 할게요. 7월 넷째 주 스포항 차트 첫 번째 1위 후보는요. 이분 다음 8월 달에 일본을 대표하는 음악 페스티벌에 오른다고 하거든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입니다. 할로로의 영영. 그리고 두 번째 1위 후보는 이분 또 나오셨죠. 아까 나왔는데 지민 씨, BTS의 지민 씨의 후가 또 다른 두 번째 1위 후보입니다. 이 곡의 스트리밍 24억 회입니다. 우! BTS. 역시 BTS, 역시 지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위 노래곡 먼저 알려드립니다. 스포항 차트 2위는 지민의 후가 차지했습니다. 노래 계속 들어볼게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스포한 고영배 세주 요약.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주 2회로 늘어남. 2. 아티스트 초대석과 스포왕 차트로 주말 순삭 가능. 3. 앞으로 더 재밌어진다고 무조건 본방사수. 나 됐어요. 주말 밤 DJ 됐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엔 뭐라고?
2: 스포왕
1: 부문 온다. 주말 밤 10시에 만나요. 지금 가장 주목받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과 함께하는 스포왕 차트! 아,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이렇게 좋은 노래들 쭉 들으니까 뭐랄까 일주일에 마무리하기 딱 좋은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이제 이거 끝나면 주무시나요? 지금 자기 아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 아시죠? 지금 안 잔다고 일요일인 게 아닙니다. 아니 작가님 왜 이렇게 무서운 대본을 쓰셨어요. 곧 월요일이 옵니다 여러분.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건강하게 또 이번 주 한 주 잘 보내시다가 또 토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하죠. 이제 끝곡 들려드리면서 스포왕 차트 마칠게요. 끝곡은 이번 주 스포왕 차트 1위를 차지한 할로로의 영영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워 스페셜 M. 매직아워 스페셜 M. M은 뮤직의 약자, 그래서 음악 특집이죠. 매주 일요일 밤에는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음악 앨범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김신의 음반가게. 제가 고른 오늘의 앨범은 영화 칼리토 사운드 트랙입니다.

잠비아 출신 가수죠. 로잘라의 I Love Music이었습니다. 1975년 오제이스의 곡을 로잘라가 커버를 했고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자, 오늘은 디스코입니다. 디스코. 오늘은 디스코의 날입니다. 이게 시크릿 에이전트 플레이리스트 준비할 때 그때 틀어드렸던 도나 썸머의 노래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나 썸머의 노래, 그게 77년이 배경이니까요. 70년대에 사람들이 들었을 법한 음악들인데 그중에는 당연히 디스코의 시대였으니까 도나 썸머의 노래도 그 영화에 쓰인 거죠. 그 곡을 들려드렸을 때 뭔가 신음소리 같은 게 나오는 노래여서 유혹에 시달렸다, 기도에 집중했다, 뭐 이런 걸 소개하면서 제가 또 다른 그 시절의 노래들 가운데 또 역시 신음소리들이 좀 들어있는 70년대는 뭔가 좀 리비도가 충만했던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그런 곡들을 쭉 좀 들려드리다 보니까 한번 디스코를 한번 원없이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 그렇다면 칼리토가 아닐까?

0: 문득 떠오른 영화예요. 1993년. 사실 문득은 거짓말이고 어떤 분의 아주 짧은 한 줄 사연 때문에 이 영화를 떠올리게 되었는데 그 사연은 조금 뒤에 소개해 드릴게요. 1993년 영화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영화고 알파치노가 주연을 한 영화고 감옥에 갔다가 출소해서 이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칼리토 브리간테라고 하는 알파치노의 배역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인데 이게 조금은 쓸쓸한 이야기인 것이 감옥에 다녀왔더니 시대가 변했어요. 자기가 취급하던 마약의 종류도 바뀌고 뭔가 자기가 좀 그래도 잘 나가던 시절의 것들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시절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진 그러면서 아 모르겠다. 다 그냥 정리하고 사랑하는 여자와 바하마에 가서 새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 남자가 70년대에 클럽을 운영하다 보니 영화 전반에 디스코가 가득하고 바하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라틴의 음악과 디스코가 가득 차 있는 사운드 트랙이거든요. 오늘 몸 좀 움직여 보시면서요. 네, 신나게 한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 칼리토 사운드 트랙으로 김신의 음반가게 준비했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 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 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더 휴스 코퍼레이션의 락 더 보트였습니다. 역시 디스코 음악을 많이 썼던 영화 맷 데이먼 주연 리들리 스콧의 마션 사운드 트랙에도 이 노래가 들어있을 정도로 디스코 하면 떠올리는 노래 가운데 하나죠. 자, 이제 또 1970년대 디스코 두 곡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케이시 앤 더 선샤인 밴드의 That's the way I like it, 그리고 에드 테리가 부른 Rock Your Baby.

캐시 앤더 선샤인 밴드의 That's the way I like it 먼저 들려드렸고요. 캐시 앤더 선샤인 밴드의 멤버들이 만든 노래 Rock Your Baby. 원래는 조지 맥크레이의 노래인데 에드 테리가 커버한 버전이 사운드 트랙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곡을 한번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Backstabbers, The OJ's의 노래 1972년 곡 먼저 듣고요. 이어서

P.S.O.P. The Sound of Philadelphia라는 곡이에요. MFSB 피처링은 The 3 Degrees 1974년 곡. 그리고 이어서 유명한 곡이죠. Got to be Real 쉐릴 린의 노래 1978년 곡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M 김신의 음반 가게. 오늘은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 알파치노 주연, 아 그리고 숀 펜도 출연하죠. 숀 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1993년 영화 칼리토 사운드 트랙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곡이었죠. 백스테버스, 그리고 TSOP, 사운드 오브 필라델피아, 그리고 가투비리얼이었습니다. 숀 펜이 맡은 역할을 원래는 말론 브랜도가 맡기로 하고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계속 프로젝트가 좀 지연되는 사이에 말론 브랜도가 이제 빠지고 그 자리에 이제 숀 펜이 들어간 거죠. 숀 펜에게는 연기 인생의 전환점이 된 작품이기도 해요. 칼리토. 이게 93년 영화라 이제 지금 관객들에게는 너무 오래된 그런 고전 영화 느낌일 텐데 저랑 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께는 아 칼리토 네 일단 탄식을 하게 만드는 그때는 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작품입니다. 주로 비디오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칼리토는? 자 이제 다시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레이디 마멀레이드. 이게 주로 나중에 이제 다른 뮤지션들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의 커버 버전으로 우리에겐 익숙한데 74년에 원곡 라벨의 노래 레이디 마멀레이드 먼저 듣고요. 이어서 필로우 토크라는 곡. 이게 실비아의 1973년 곡인데 사운드 트랙에는 시노아의 곡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김치는 싱거운 거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짠 게 낫죠. 네. 레이디 마멀레이드, 김치 김치 야야 짜다, 라벨, 그리고 이어서 신화의 필로우 토크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도 살짝 좀 네 그런 사운드가 들어갔죠. 제가 이 사연 때문에 칼리토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혹의 소리들 선곡했을 때 박동건 씨가 아주 예전에 정은임 아나운서도 방송에서 어떤 노래 끝에 약간 민망한 사운드가 나와서 당황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영화 칼리토 OST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라고 짧게 글을 남기셨는데 아마 이 노래를 그때 트셨나 보죠. 그죠? 칼리토 사운드 트랙에서 필로우 토크. 그래서 당황하셨나 본데 요 사연에서 제가 그래 칼리토 노래 좋은데 한번 틀어야지 해서 오늘 김신의 음반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동권 씨.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라틴의 음악, 네, 라틴 뮤직 두 곡입니다. 영화 속 칼리토는 라틴 아메리카 바하마에 가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그런 꿈을 늘 꾸고 있거든요. 자, 두 곡이에요. 레이 바레토의 엘 와투시, 그리고 그 유명한 곡 오예 꼬모바. 이게 원곡은 1962년인데 저만 그런가요? 우리 대부분 산타나의 곡으로 이 노래를 기억하지 않나요? 산타나 버전이 워낙 유명해서 1971년에 커버한 산타나의 오예 꼬모바, 이렇게 두 곡 이어듣겠습니다.

산타나의 노래였죠. 오예 꼬모바. 예, 그 전에는 레이 바레토의 엘 와투시였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M 김신의 음반 가게. 오늘은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영화 칼리토. 원래 제목은 칼리토스 웨이죠. 칼리토 사운드 트랙 함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영화 보신 분이라면 왜 그 노래 안 나오지 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아, 이 엔딩, 칼리토 엔딩 한때

유명했죠. 노래 때문에 더 유명했죠. You are so beautiful. 영화에서는 조커커의 노래가 흐르는데 사운드 트랙에는 빌리 프레스턴의 버전으로 실려 있고요. 원래 이 곡이 빌리 프레스턴의 곡입니다. 조커커가 나중에 커버를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칼리토에서 이 노래를 신청하시면 제가 조커커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지만 오늘은 김신의 음반 가게니까요. 사운드 트랙에 실려있는 빌리 프레스턴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You are so beautiful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알아, 알아, 모두 다 힘든단 거. 그럼 너는 힘든 게 맘에 들어? 짙은 감정 덮어 밝은 색으로 분칠하듯이 거짓말을 해. 이제 난 가면에 편해. 이 세상 가면 모두 배 거짓된 연기란 하나 광태. 벌어먹고 살기도 바쁜데 슬픈 거 참아야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린 데가요.

빠져버린 성냥같이 있을까 나를 녹여줄 사람이 있을까 허를 마음을 녹여줄 사랑이 언제쯤 내 눈에 봄비가 내릴까 언제쯤 변할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7: 영월이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7: 영월이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7: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 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보통 세상 물정을 잘 모르거나 철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철부지라고 하죠. 이 말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요. 한자로 계절을 뜻하는 철에 알지 못한다는 의미의 부지를 씁니다. 즉, 계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시점인지 정확히 알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철이 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빵그리 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꼭 해야 할 일 잘 알고 계신가요? 그 일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내 상태를 알고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0: 7월 27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마침 7887번님께서도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했어요. 혁오의 톰보이였습니다. 저는 입사 초 때만 해도 빨리 철들고 싶다. 나 빨리 이 회사에 적응해서 익숙해지고 싶다. 여기에 물들고 싶다. 그런 느낌이 너무 크게 들어서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철이 좀 안 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특히 방송하는 분들은, 특히 예능하는 분들이죠. 철들면은 이제 끝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뭔지는 조금씩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반, 또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더 이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 반 이렇게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예능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점점 이 사회, 세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아 그냥 모를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문득문득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아침 모닝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월요일입니다. 반짝 뉴스 있는 날이죠. 강다은 아나운서가 오늘도 챙겨두면 좋은 뉴스들을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이 시간엔 퀴즈도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은 아나운서가 힌트 장인이에요. 힌트 요정입니다. 힌트만 잘 들으셔도 바로 정답을 알 수 있는 그런 퀴즈니까요. 오셔서 같이 즐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3008번님, 영디 안녕하세요. 출퇴근하면서 새 아침 들은 지 1년이 지났네요. 작년 이맘때쯤엔 충주와 수원으로 갔는데 이젠 충주와 서울로 더 멀어졌어요. 출근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오, 충주에서 수원도 꽤 멀다고 생각하는데 충주에서 서울이요? 굉장히 먼데요. 매일 이렇게 출퇴근을 먼 길로 하시는 건가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도 조심히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0597번님, 저는 방문 간호 일을 하는데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어르신이 계셔서 식전 공복 혈당 측정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안정된 숫자를 보고 돌아오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마음이 쓰이겠어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시나 보네요. 아침 이렇게 일찍 움직이시나요? 부디 어르신께서 좋은 결과 가지고 올 수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새싹이신 9734번님, 이 방송 들으니까 수영 가는 분들 많으시던데 저도 아침 7시에 수영 수업이 있어 갑니다. 6개월 차인데요. 수영하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힘들어요. 다들 그런 거죠? 맞아요. 일어나는 게 사실 제일 힘들죠. 막상 가서 운동하려고 하면 또 잘 하거든요. 근데 그 일어나서 가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몸이 천근만근이죠. 아무튼 잘 일어나셨네요.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5453번님, 30여 년 동안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길로 출근하며 라디오를 잘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63번째 생일이었는데 영은님이 축하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는 박진영의 헌입니다. 오, 생신 조금 지났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진짜 대단하신데요. 박수 받을 실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30년 동안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길로 출퇴근을 한다? 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신청곡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박진영의 헌입니다.

박진영의 허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2253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나이트 근무 마치고 와서 듣고 있어요.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영디 목소리가 너무 활기차서 꼭 아침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몸은 피곤한데 정신이 몽롱하니 잠이 안 오네요. 새 아침 듣고 잠을 청해볼게요. 휘성의 인썸니아 신청합니다. 그래서 곡도 인썸니아 불면증 신청하신 거예요. 2253번님. 어떡하죠. 제가 사과를 드릴 수도 없고. 아,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새 아침은 끝까지 들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얼른 새 아침 끝나고 잘 쉬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9734번님, 5453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박현진님, 요즘 더워서 새벽 3시쯤 꼭 깨곤 했어요. 그래서 새벽 6시에 비몽사몽 일어나서 새 아침을 들었는데요. 어제는 에어컨을 켜고 잤더니 정말 모처럼 꿀잠을 잤네요. 정말 에어컨 만세입니다. 오랜만에 상쾌하게 새 아침 듣고

받고 있어요. 아, 맞아요. 이게 열대야가 그래서 괴로워요. 그러니까 자야 되는데 자꾸 뒤척이니까 푹 자지 못하고 오히려 하루가 더 지치고 힘든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에어컨을 켜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 집도 그래도 한 새벽 한두 시 정도까지는 에어컨을 틀어놓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진 저는 선풍기로 버틸 수 있어서 중간에 깨진 않는 것 같은데, 아, 다들 지금 힘든 분들 많으시죠? 모두 화이팅입니다. 0008번님, 어젯밤에 야식으로 햄버거 세트 시켜 먹고 잤더니 아침부터 몸이 너무 무거워요. 제가 자는 동안 열심히 일했을 제 위에게 너무 미안하네요. 후회로 시작하는 아침 정말 싫은데 요즘 매일 그러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 그냥 햄버거도 아니고 햄버거 세트로 드셨군요. 아, 그럴 수 있죠. 야식 가끔 정말 당기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루쯤은 먹을 수 있는데 매일 그러고 있으면은 건강에도 좀안 좋지 않을까요? 네, 걱정이 되네요. 이게 습관이 되기 전에 그래도 좀 6시나 뭐 7시 저녁 드시고 나서는 자제하시는 거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도 맛있게 드셨으면 됐어요. 괜찮아요. 임지민님은요, 인천 시내에서 강화로 등교하는 중학생입니다. 작년부터 아빠랑 라디오 들으면서 등교했는데 사연을 보내야지 보내야지 생각만 하다가 방학이 돼서 드디어 보내봅니다. 노래는 아빠와 함께 듣고 싶은 곡으로 골라봤어요. 이정현의 와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오, 굉장히 귀한 빵글이네요. 중학생 정말 얼마 없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학교를 꽤먼 곳으로 다니네요. 아무리 인천에서 강화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 30분 정도는 걸리지 않나요? 차를 타고?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방학인데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나요? 대단한 중학생이네요. 방학 잘 보내시고요. 아빠를 위해서 신청한 노래 바로 함께 들어볼게요. 이정현의 와 듣고 오겠습니다.

0: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이번 주도 전국이 펄펄 끓는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고 비슷하거나 더 오르기만 하겠는데요. 현재 전남 광양과 대구를 포함한 영남지방 곳곳으로 폭염 중대 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또 강원 산지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 부산의 기온은 27도, 체감온도가 벌써 29도 넘어 있습니다. 낮에는 경주가 38도, 대전 34도, 서울, 강릉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지방 곳곳으로 오늘 밤까지 최고 60mm의 강한 소나기 내릴 수가 있겠고요. 내일도 중부지방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잊지 말고 알고 가셔야죠.
1: 오늘의 트렌드와 이슈
0: 새아침 반장 뉴스. 반장 뉴스 전해줄 강다은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강다은입니다.
0: 네. 다은 아나운서 요즘 엄청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라디오를 지금 아주 종횡무진 다 휩쓸고 있죠?
1: 어젠가 그 엄주원 아나운서님께서 이참에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다 일하라고 그래서 제가 노동청 신고할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0: 그럼요. 우리 근무 시간 지켜야죠.
1: 네,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0: 네. 어쨌든 벌써 7월 마지막 주가 시작됐어요. 학생들 여름방학 다 들어갔고 이제 다 같이 여름휴가를 떠나는 7말 8초가 시작됐거든요. 다은 아나운서 여름방학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휴가?
1: 아, 일단 지금 막연히 생각하는 건 유럽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제가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봐서.
0: 그렇군요.
1: 거기 가면은 막 이태리 막 올라 올라 막 이런
0: 이태리가
1: 느낌이나.
0: 올라요. 스페인 아니에요?
1: 제가 유럽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 막 이제 와인 드링킹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로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0: 근데 아직 뭐 계획 같은 건 크게 없군요.
1: 네, 일단 지금 머리 속으로만 구체적인 계획 정해지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 갈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영디는 뭐 계획 없으세요?
0: 저는 아직까지 여름엔 안 갈 것 같고 저는 항상 봄에 가거나 가을에 가거나 그랬거든요.
1: 그러니까 제일 좋죠.
0: 제일 날 덥고 사람 많고 이럴 때는 피하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아, 봄, 가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날도 좀 선선하니.
0: 갈 수 있으면 그때가 최고죠.
1: 좋아요. 좋아요. 다 떠납시다 여러분.
0: 네, 휴가 얘기 잠시 나눴는데요.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그쵸? 지금부터 다은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반장 뉴스 시작해볼게요.
1: 네. 첫 번째 뉴스 이겁니다. 여름 휴가 어디로 갔어용. 뭐 여러분들도 다들 휴가 계획 세우면서 남들 어디로 가나 또 비용 얼마나 쓰나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2026년 학예 휴가철 통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여 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지금부터 제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여름 휴가에 트렌드 쏙쏙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언제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응답자들 중에서

0: 51.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올해 여름휴가를 떠나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휴가객이 가장 몰리는 피크타임은 역시 7월 말에서 8월 초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 방학에 회사 권장 휴가기간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 시기에 피서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평균 휴가기간은 2박 3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에 올해는 휴가를 포기하거나 미루겠다고 응답한 분들도 응답자의 48.5%에 달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여행 경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바쁜 업무나 학업, 그리고 예측하기 힘든 폭염이나 태풍 같은 날씨 불안감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1: 물가도 오르고 날씨도 도와주질 않다 보니까 편하게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름 휴가를 가겠다 계획하신 분들은 다들 어디로 제일 많이 가시나요?
0: 휴가 계획이 있는 분들 10명 중 8명이요. 바로 국내 여행을 듣겠습니다.
1: 그렇죠.
0: 국내 선호 지역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어딜까요?
1: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동해. 강원도
0: 맞습니다.
1: 가야죠.
0: 바로 동해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남해안, 수도권, 서해안, 제주 순이었는데요. 재밌는 건 이 동해안을 선택한 분이 제주보다 3배 이상 많았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뭐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해외는 가까운 아시아 지역으로 가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가 뒤를 이었는데요. 국내 여행과 비용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차라리 해외를 택했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1: 휴가지까지는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하고 가면서 뭘 하면서 지낼 계획이신지도 궁금해지네요.
0: 국내 여행을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동수단으로 승용차를 단연 1위로 꼽았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짐 싣기도 편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서울 양양선, 경부선, 영동선 고속도로가 가장 붐빌 것으로 보이고요. 또 휴가지에선 역시 이 맛있는 거 찾아 떠나는 식도락 여행, 그리고 시원한 바다 즐기는 바다 바캉스가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맞아요. 저도 강원도는 1년에 최소 한 번은 꼭 가줘야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강원도는 뭐 동해 바다도 바다지만 먹을 것도 워낙에 많잖아요.
0: 진짜 저는 강원도 가면 항상 그 이 대게를 먹어줘요.
1: 대게요?
0: 너무 맛있어요.
1: 대게를 정말 좋아하는군요.
0: 저 갑각류 좋아해가지고. 영디 갑각류 알러지 있으시다고.
1: 네, 저는 있더라고요.
0: 어떡해요. 진짜 어떡해요. 영디랑 같이 갑각류 먹으면 너무 좋겠어요.
1: 저 안 가죠 그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또 근데 약을 먹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1: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음식 너무 약주고?
0: 너무 티 같은 발언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워가지고. 약 먹으면 근데 보통 드시지 않아요?
1: 그렇게까지 먹진 않아요.
0: 진짜요?
1: 네.
0: 이 맛을 즐길 못하는 것이 진짜 약간 좀 안타깝습니다.
1: 그건 말고도 워낙에 먹을 게 많으니까요.
0: 이게 나중에 생긴 거죠.
1: 나중에 생겼어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워낙 많으니 맛있는 것들 다른 거 많이 먹으면 되죠.
1: 이렇게 계속 여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떠나고 싶어지네요. 휴가 기간 모두 안전운전하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는 여름휴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꼭 또 어딜 가지 않더라도 이 여름 나한테 휴식을 선물할 수 있는 방법 각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떠나야만 휴가는 아니니까요.
0: 그쵸?
1: 네, 오히려 그냥 집에서 시원하게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0: 그게 제일 좋아요.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우린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허각과 정은지의 바다 함께 하겠습니다.

0: 허각과 정은지가 함께 부른 바다 듣고 오셨는데요. 아, 잠깐 바다 여행 다녀온 것 같네요.
1: 어, 그니까요. 아우, 시원해요, 시원해.
0: 마음이라도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자, 관장 뉴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1: 네, 두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휴가지에선 자나깨나 카드 조심! 아, 사실 휴가하면은 뭐 바다도 생각나고 맛있는 것도 생각나지만 이 도난에 대한 영상들도 제가 찾아보니 많더라고요.
0: 무서워요.
1: 네, 뭐 근데 제가 봤던 그 유럽 영상 중에는 그 점원분이 음식 서빙하면서 음식 주면서 밑에 있는 지갑 가져가는 이런 유럽은 이런 게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게까지 조심해야 돼요?
1: 네, 이 지갑을 진짜 꼭 숨겨놔야 된다라는 조언도 받습니다. 사실 뭐 여행지에서 지갑 잃어버리신 적 혹시 있나요?
0: 저는 아직은 없어요.
1: 그렇죠. 이게 쉽지 않아요. 누가 절도를 뭔가 도모하지 않는 이상 사실 정신 똑띠 차리고 잘 이렇게 챙겨야 되는데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이 안전한 신용카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네. 일단은 빵그리분들의 안전한 휴가를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 제가 따다다닥 짚어드릴게요. 우선 해외에 가면 이 기차역이나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서 ATM 이용하게 되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럴 경우엔 비밀번호 누를 때 반드시 손으로 자판을 가리셔야겠습니다. 이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사고는 카드사 보상을 받기가 진짜 어렵대요. 특히 한적한 길거리에 있는 사설 ATM은 카드 복제기나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용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아, 사실 미리 현금을 다 인출해 가서 가면 좋기는 한데 번거롭고 귀찮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ATM 종종 저도 이용하긴 하거든요. 비밀번호 누를 때 손으로 가리는 습관 꼭 기억해야겠네요.
1: 네.
0: 또 해외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결제할 때 카드를 직원이 가져가서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가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1: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직원이 카드를 안 보인 곳으로 가져가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0: 큰일이네요.
1: 네, 그런 만큼 반드시 이 결제 과정을 내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좋겠죠.
0: 그럼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해외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했는데 카드 승인 문자가 안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어때요?
1: 기존에 쓰던 한국통신사의 실물 유심칩을 빼고 해외 현지 유심칩을 꽂은 경우에는 문자 수신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대신에 이 실물 유심을 빼지 않고 소프트웨어로 해외 데이터 요금제를 추가해서 사용하거나 한국 유심을 그대로 꽂아준 채 로밍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자 수신 가능하죠. 그런 만큼 만약 해외에 가서 그곳에 현지 유심칩을 사용할 계획이시라면 출국 전에 이 카드사 앱 설정에 들어가셔서 알림 방식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SMS 즉 문자에서 FC나 깨톡으로 바꿔두시면 이게 유심이 다르더라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부정 결제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바로 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0: 이런 방법이 있군요. 출국 전에 FC 알람이나 깨톡 알림으로 바꾸기 메모를 해둬야겠습니다. 아, 또 그럴 일은 맞아요.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아, 일단 그럴 경우엔 당황하면 안 되고요.
0: 네?
1: 가장 먼저 현지 경찰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0: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을 받아서 카드사에 제출을 해야 된대요. 신용카드 이용 약관을 따져보면 보상을 위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가 없으면 이 부정결제에 관한 구제를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행할 때 가족 들끼리 좀 카드 빌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쵸. 법적으로는 신용카드는 가족이라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빌려준 카드가 분실되면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꼭 본인 명의의 가족 회원 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서 쓰시는 게 안전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챙겨드리면요. 출국 전에 미리 신청해 두면 좋은 카드사 서비스 같은 것도 있는데요. 결제가 가능한 국가나 한도를 직접 지정하는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 카드사가 출입국 정보를 확인해서 이상 거래를 막아주는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 여러 카드를 동시에 잃어버렸을 때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해 또 다 같이 신고가 되는 일괄 분실 신고 서비스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1: 네, 이런 서비스들 저도 처음 알게 된 것 같은데 괜히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런 일 생기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0: 아, 그니까요.
1: 네,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기억을 해 두셨다가 카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셔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아침 반장 뉴스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0: 네, 마지막 뉴스 이겁니다. 로봇 태권 브이 든든든든든든든 좋아하셨던 분들 주목하세요.
1: 자체 BGM 해주네요.
0: 네. 이게 음은 좀 괜찮았나요?
1: 괜찮았어요. 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0: 영대는 로봇 태권브이 직접 안 보셨죠?
1: 아, 보진 않았죠. 네. 그 세대가 아니니까요.
0: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영대도 그렇고 이 노래는 아마 아실
1: 맞아요.
0: 것 같은데.
1: 노래도 알고 저는 이게 가끔 TV에 자료 화면으로 나가는 그 짤막짤막한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 본 기억들이 있어요. 막.
0: 그 로봇 태권 브이가 1976년에 김청기 감독이 만든 국내 최초의 로봇 만화 영화입니다. 이 만화 영화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개봉 당시에 서울 국도극장 단 한 곳에서만 약 18만 명의 관객을 모았고요. 당대 최다 관객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빵그리 분들 중에서도 어린 시절에 이 로봇 태권 브이 주제가를 따라 불렀던 분들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또 태권 브이 따라하느라 가슴에 커다란 V자 그리고 놀았던 분들까지도 많았다고 하시고요. 그 국민 만화 영화가 올해 개봉 5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정사업 본부에서 기념 우표를 발행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로봇 태권 브이 50주년 기념 우표는 총 70만 장이 발행되고요. 우표에는 주인공 훈이랑 영희는 물론이고 김 박사님, 윤 박사님 그리고 귀여운 깡통 로봇까지 주요 캐릭터들이 다 담긴다고 해요.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게 이 동그란 딱지 모양의 틀로 제작이 되고요. 7월 29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총괄 우체국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편하게 구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저도 지금 우표 찾아서 보고 있는데요. 아니 저는 우표를 마지막으로 본 게 제 어릴 때 크리스마스 실 그 기억이라 그걸로 알고 봤는데 이렇게 우표가 세상에 예뻐질 수가 있나요?
0: 진짜 약간 스티커 같아요.
1: 맞아요. 스티커랑 네. 다른 점이 없어요. 오, 이렇군요. 정말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느낌이 드네요.
0: 그러게요.
1: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우표 수집했던 추억 한번 되살려서 오랜만에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 퀴즈도 풀어보시죠.
0: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앞서 이 작품의 개봉 50주년을 맞아서 기념 우표가 발행된다는 얘기 함께 나눴는데요. 이 작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1976년 김청기 감독이 만든 국내 최초의 로봇 만화 영화고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으로 꼽히는데요. 다음 중 이 작품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마징가 Z, 2번 외계에서 온 우레메, 3번 철인 28호, 4번 로봇 태권 브이. 다시 한번 보기 알려드릴게요. 1번 마징가 Z, 2번 외계에서 온 우레메, 3번 철인 28호, 4번 로봇 태권 브이.
1: 네, 퀴즈 정답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0: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오늘 힌트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힌트 주세요.
0: 그러게요. 오늘은 너무 쉽지만 네. 그냥 뿌이. 여러분 뿌이뿌이 사진 한번 찰칵찰칵 찍고 그럼 편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해 볼게요. 다음 아나운서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1: 오늘 이 노래 들었으니까 이 주제가를 들어야죠. 노래 제목은 잠시

0: 네, 힌트송이 아니라 정답송 함께했죠. 최호섭의 로봇 태권 브이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1976년에 김청기 감독이 만든 국내 최초의 로봇 만화 영화 정답은 네, 그래서 4번 로봇 태권 브이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문제 너무 쉽다, 보기 내용도 다 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혹여나 저처럼 세대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짚어보면요. 1번 마징가 Z는요. 일본의 로봇 만화래요. 사람이 로봇 안에 탑승해서 조종하는 슈퍼로봇을 대중화시킨 작품이고요. 2번 외계에서 온 우레메. 1980년대 한국 실사 SF 영화입니다. 에스퍼맨이 외계 로봇 우레메와 함께 지구를 지키면서 악당들과 맞서 싸우는 얘기였는데 여기서 개그맨 심영래 씨가 에스퍼맨을 연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3번 철인 28호. 일본 로봇 만화예요. 이것도 소년 탐정 가네다 쇼타로가 무선 조종기로 철인 28호를 조종해서 범죄 조직과 괴수 악당들과 맞서 싸우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의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Walk it,
5: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6: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 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세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임채영님. 7월 27일 오늘은 동생이 저희 집에 오는 날입니다. 요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다고 해서 혼자 휴가차 쉬러 오라고 했네요. 다행히 제부와 조카도 괜찮다고 동의해줘서 동생이 3일 동안 저희 집에 머물게 됐는데요. 아무 생각 안 하고 늦잠도 자고 늘어지게 쉬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악뮤의 고래 예약합니다 하셨네요. 동생분이 요즘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그래도 채영님께서 동생분의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시는군요. 좋은 도피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매끼리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 잘 가지시고요. 또 3일 동안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고 쉬실 만큼 쉬시고 하면서 에너지 충전해 가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임채영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악뮤의 고래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빵그레분들도 정신없이 바쁜 월요일이지만 중간중간 자신에게 쉼을 선물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겠어. 오래 이야기여 마던 대로 계속해 봄에 쓰면 좋겠어.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용

스스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똥배. 어릴 때 아프면 약보다 찾게 됐던 건 바로 엄마의 손이었죠. 노래와 함께 손으로 배를 슬슬 문질러주시면 괜히 아픈 곳이 싹 낫는 기분이 들었어요. 미신이라고 믿었던 이 행동이 연구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픈 곳을 살살 문질러주면 그 손길의 감각이 오프닝에서 재채기를 죄송합니다. 그 손길이 감각이 우리 뇌로 전해져서 통증을 덜 느끼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이거 혹시 월요병에 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우 머리 아파. 아우 출근하기 싫어. 오늘만 좀 쉬면 안 되나? 월요일 아침이면 한 번쯤 이런 엄살 부리고 싶잖아요. 자, 오늘만큼은 제가 약손이 돼서 랜선으로 쓰담쓰담 문질러 드리겠습니다. 월요병 싹 퇴치하고 하루 시작해볼까요? 테디 손은 약손.

두아리파의 피지컬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7월 27일 월요일 굿모닝 FM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시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과 MBC 라디오 너튜브 채널 무흐즈를 통해서 또 제 모습 보이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멀끔하게 하고 왔죠? 예. 늘 이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늘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 거짓말 못하겠네요. 예, 오늘 특별히 더 일찍 일어나서 세수 빡빡 하고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서보람님이 저는 애들 방학이라 삼시세끼 밥 해주느라 허리가 휘어요. 허리 좀 두들겨 주세요. 아이고 허리야.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허리 돼요? 아이고 고생했네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1608번님이 건강검진 가는 중이에요. 오후에는 스케일링 예약해서 치과도 가야 하네요. 으아 너무 졸립니다. 오늘 건강 체크 데이로 정하셨나 봐요. 그럼 어제부터 위내시경 하시려나? 예, 그럼 어제부터 이제 주무시기 전부터 이제 물도 못 마시고 이렇게 계실 텐데 얼른 검진 받으시고 그 끝나면은 뭐 죽 같은 거 이렇게 좀 드시면서 속 좀 챙기시고 치과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3737님이 오늘만큼은 약속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연차 쓰고 남편과 뭐 프리다이빙 하러 가거든요. 크크크크크. 남편과 같이 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쉬운 취미는 아니잖아요. 뭔가 마음 먹고 좀 배우고 해야 되는 프리다이빙, 다이빙 취미를 같이 하는 것. 오늘 뭐 이게 약속, 오 비교도 안 되죠 이런 건. 힐링하고 오십시오. 김지윤님이 요즘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테디 약손 덕분에 힘 얻습니다. 파이팅! 아유, 테디 손은 약손. 당신들 배는 똥배. 똥배에서 지금 긁히시는 거 아니죠? 예, 제 배를 안 만지고 이렇게 등 쓰담쓰담 할게요. 제가 목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좀 약이 돼야 되는데 예, 오프닝부터 재채기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늘 제 마음은 아시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펜테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그리고 최기찬 기자와 함께할 오키뉴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어 유의와 유행 본부 쉬어가요. 그 대신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깨미를 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자 MBC 새로운 예능 플레이리스트 109의 새 MC가 나와주십니다. 이석훈, 이준, 딘딘. 아 어떻게 보면 이 세 분 다 DJ거든요.

0: 같아요. 그래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길게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제 그거 보물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굿모니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음주위엔 팀앱 대리, KB국민은행, GS건설, SK케미칼, 이카운트, 코리아트렌치 주식회사, 경기도청, 삼일제약, 키움증권, 에어비앤비, 유엔난민기구,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4만원
6: 회계관리,
8: 4만원
6: 재고관리,
8: 4만원
6: 생산관리,
8: 사업성도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2: 지긋지긋 무조맨
13: 티어실 원스야.
12: 딱 한 번만
13: 티어실 원스야.
12: 싹 한 번에
13: 티어실 원스야.
12: 무조맨
1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6: 7시 11분 21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7: 네, 늘 아침부터 멀끔한 테디.
16: 안녕하세요.
17: 월모니. 오늘부터 내리는 비는 조금만 기다리면 금세 지나가는 소나기이고요. 장마는 사실상 끝나고 이제 폭염과의 싸움이 길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전남 광양과 영남 지방 곳곳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면서 폭염 중대 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강원 산지만 제외하고는 전국에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현재 서울, 청주, 부산의 체감온도가 아침부터 30도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강릉 33도, 광주 35도, 경주가 38도 예상되고요. 오늘 밤까지 수도권, 강원도, 충청북부, 경북북부로는 최고 60mm 정도의 강한 소나기 지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마음 여러분의 스피드를 뽐내보는 이 시간 월요일에 만나볼 퀴즈. 재빠른 눈치가 필요한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지금부터 어떤 노래에 1초 들려드립니다. 시작 부분일 수도 있고 중간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딱 1초 들으시고 그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긴장 딱 올리고 집중 딱 하면은 들립니다. 자, 거기에 긴장감 한 번 더 올립니다. 신의 영역부터 뽑아볼게요.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건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에요. 그리고 미니는 무료입니다. 문제 이제 나갈 거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셔야 들립니다. 민경 PD 준비됐죠? 노래 1초 들려주세요. 들렸다. 들렸어. 들렸죠,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빨리 빨리 빨리. 자, 신의 영역은 누가 더 빨랐을까요? 문자와 미니 중에 신의 영역은 문자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문자 번호 0886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됩니다. 아, 진짜 빨랐어요. 이번에 좀 그죠? 한동안 유명했던 노래라 가지고 싹 들리네. 선착순 1등만 선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 행운 영역 10개요. 5분 저희가 더 뽑을 건데 선착순 아니니까 천천히 보내주셔도 됩니다. 정답송 완곡으로 들려드릴 동안 제목 계속 맞춰주십시오. EXID의 노래였습니다. 듣고 올게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할까요?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정답은 바로 EXID의 맞아요. 위아래였습니다. 정답 자 발표합니다. 4790번님 정답 위아래입니다. 골반춤 안무가 한동안 붐이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 신나네요. 모두 월모닝 화이팅! 화이팅이죠. 화이팅! 한때 진짜 역주행할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손해담님이 정답 위아래. 테디 오늘 위아래 예쁘게 입으셨네요. 저도 오늘 위아래 예쁘게 입고 나갈 거예요. 아 중요해. 옷차림을 어떻게 하고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늘 늘 입던 대로 예쁘게 오랜만에 늘 입던 대로는 말이 안 되죠? 입고 왔는데 아, 기분이 좋긴 하네요. 확실히 단정하게 하고 나가는 게 마음에도 편합니다. 일터는 단정하게 아는데 잘 안 돼요. 총 다섯 분께 두 분 포함해서 아메리카노 선물로 준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guy with the bass and
1: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guy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0: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7887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3경기 연속골 넣은 거 봄? 우리 소니가 북중미 월드컵 끝나고 팀인 LAFC에 복귀하자마자 3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었어요. 역시 클라스는 영원하다. 아, 우리 소니 손흥민 선수. 아, 진짜 월드컵 아쉬움 이제 털어내고 완벽하게 또 리그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앞으로 득점 시원하게, 아, 시원하게 계속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얼마나 신날까. 저희도 신나요. 7887님 지렁이 모양 젤리 드립니다. 1001번님 배우 공효진 씨가 우산 모양 모자 쓴 거 봄? 햇빛과 비를 가려주는 모자인데요. 우산 모양이라서 쓰면 솔직히 좀 웃기거든요. 근데 공효진 씨가 최근 드라마 촬영 현장에 썼더라고요. 패션 리더인 공효진 씨가 쓰니까 하나도 안 웃기던데 저도 한번 사서 써볼까 봐요.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좀 주저주저 하게 되네요. 조심해요. 괜히 썼다가 또. 원래는 이제 이게 낚시용으로 나온 물건입니다. 그래서 밴드로 머리에 고정하는 거라서 손을 안 쓰고 우산을 쓰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우산이 뭐 크진 않습니다. 간신히 뭐 얼굴 정도 가릴 정도. 아, 쉽지 않을걸요. 조심해야 돼요. 이 연예인들이 썼다고 쓰면 안 돼. 이번 주 금요일에 첫 방송하는 MBC 드라마 유부녀 클럽 촬영 현장에서 공유진 씨가 착용했다고 하는데 더운 날씨에 고생하면서 찍으셨나 봐요. 좀 아, 얼굴 안 타게 잘 커버하셨겠죠? 드라마 아,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래. 어쩐지 제목이 이상하더라. 아, 작가들 드라마 관심 없어요. 유부녀 킬러라고, 킬러. 유부녀 킬러래요. 예. 아, 제가 이렇게 티내면서 제 탓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제 다 보이는 라디오로 보이시죠? 확실히 짚고 가야죠. 각자 일이 있는데 내 덕으로 탓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잘하자. 1001번님 아이스티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여러분들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공효진씨가 출연한 드라마 동백꽃필 무렵 OST 듣고 오겠습니다. 존박 이상한 사람.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드라마 동백꽃필 무렵 OST 존박 이상한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 바로 나. 인정.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2586번님. 드라마 김부장의 배우 소지섭 씨가 출연진과 스태프들한테 금 한 돈씩 선물한 거 봄? 김부장은 시청률 23%로 화려하게 종영을 했는데요. 그동안 감사했다고 세상이 어려워지면 팔아서 쓰라고 통 크게 선물했다고 해요. 와, 베풀 줄 아는 우리 김부장님 너무 멋져 보여요. 최고인데, 최고인데. 아, 저도 뭔가 이게 잠깐 껴서 뭘 같이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아이, 또 정말 저는 속물이네요. 2586번님 꽃갈 모양 과자 드립니다. 3400번님 지혜은 바타 커플 러브스타그램 올라온 거 봄? 지혜은 씨랑 댄서 바타가 공개 연애 중이잖아요. 바타가 예은 씨를 강아디라고 부른다고 해서 놀림을 한껏 받았는데요. 그 이번에 당당하게 사진까지 공개했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요. 너무 귀엽고 인상이 두 분이 좀 그죠 닮은 것 같죠. 사랑하면 닮는다고. 진짜 선한 눈이 많이 닮았어요. 개구진 눈이. 사랑 응원합니다. 3400번님 옥수수 맛 과자 드립니다. 7839번님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 운동선수인 거 봄? 오랫동안 부동의 1위였던 교사를 제치고 2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영향이 크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반도체 회사 들어가는 게 1위로 올라오지 않을까요? 크크크. 아, 초등학생도 저학년, 고학년이 있는데 아마 이 저학년 포함하면 운동선수가 크고 고학년을 올라갈수록 구체적인 직업들이 나올 텐데. 그래, 운동선수 좋은데? 운동 열심히 해야 돼. 뛰어야 돼. 너네 많이 놀아, 친구들하고. 좋은데요? 7839번님. 대댕바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뭔지 아시죠? 간식 받으신 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전국의 드리머스. 월드컵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축구 선수 됐으면 좋겠다 다들. 듣고 올게요.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고속도로는 역시나 월요일답게 좀 길게 밀리는 편이고요. 서울은 그래도 평소 월요일보다는 조금 덜 밀리는 편입니다. 일단 평택 고덕 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평택 고덕 나들목 1차로에 사고 있어서 일대가 많이 혼잡하니까 참고하셔야겠고요. 서양 고속도로 목포 쪽이 안산에서 순산 터널까지 지체고, 용담 터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16km가 길게 밀려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도 목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도 총 정체 구간은 20km 정도 되는데요. 반월터널에서 부곡도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구간이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신달에서 수원, 오산에서 남사까지 지체고, 청주 부근이 사고 때문에 많이 밀렸는데 여기는 사고 처리되면서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0분 정도, 강변북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46분 정도 소요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정희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고영라디오 또 인사 한번 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민정희 리포터가 늘 이 모습으로 와주셔. 우리 늘 이 모습으로 만나잖아요.
1: 그렇죠. 네. 우리 머리 감고 화장하고.
0: 그래, 청취자들 안 보인다고 저희 함부로. 거짓말 못해. 네, 서로 이렇게 오랜만에 또 단정한 모습 보면 기분 좋고.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1: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맞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네요. 주말에 더웠잖아요.
1: 네. 네.
0: 뭐 하면서 보내셨어요?
1: 저 이번에 드디어 그 화제의 영화 호프를 혼자서 관람하고
0: 봤구나.
1: 봤어요.
0: 호 불호만 얘기해줘요.
1: 저는 호.
0: 야, 호 나왔다.
1: 아, 호.
0: 민경 PD도 호래요.
1: 야호.
0: 민영 PD가 이제 불호.
1: 아.
0: 빨리 우리 작가들 빨리 봤으면 좋겠어.

0: 빨리 얘기 나누고 싶어요.
1: 작가 봤죠? 호? 호래 호. 와, 호 많다. 근데 이게 뭐 사실 분명히 나뉠 수 있지만 여러분 의견 두고 받으면서 예, 이야기 공감하는 재미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아, 요거를 또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래야 돼서 갑니다.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0: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25일에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 아, 지난주 역사일주 시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0: 네.
1: 반가운 소식이 또 들려오네요.
0: 네, 지난 2021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던 서천과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에 더해서 이번에는 여수와 고흥, 무안, 서산 갯벌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허.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 갯벌이 생물의 다양성을 지키고 멸종위기전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황해 생태계의 핵심이자 철새들이 오가는 이동 경로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로서 세계적인 보전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1: 아, 기분 좋네요. 우리나라 갯벌은 지역마다 좀 고유한 매력을 따로 가지고 또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갯벌들도 각기 다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먼저 고흥 갯벌은 꼬막과 낙지, 바지락 같은 풍부한 수산자원이 자라는 청정 갯벌이고요. 무안 갯벌은 국내 최초의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원형이 잘 보존된 대표적인 연안 습지입니다.
1: 예.
0: 또 서산 갯벌은 멸종위기종인 점박이 물범이 살아가는 국내 유일의 내륙 서식지로 유명하고요. 여수 갯벌 갯벌은 리아스식 해안과 풍부한 유기물 덕분에 생물 다양성이 매우 뛰어난 갯벌로 꼽히고 있어요.
1: 이런 또 정보들이 있었구나. 여름방을 맞아서 가족여행으로 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 갯벌 가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준다고 합니다.
1: 예,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0: 네, 이른바 고3 국민연금 자동이미 가입제인데요. 청년들이 부담 없이 국민연금 가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26세까지고요. 내년에 제도가 시행이 되면 2009년생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2027년 기준으로 약 4만 2천 원 정도고요.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한 청년들도 따로 신청을 하면 가입 기간을 한 달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마련한 이유가 있겠죠?
0: 네,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18세에서 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약 24%에 그쳤는데요. 대학 진학이나 군 복무 또 취업 준비 등으로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민연금 가입도 자연스럽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을 연금도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이번 제도는 이런 혜택을 더 많은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이 국가가 첫 걸음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 예, 뭐 각자의 사정들이 다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인데 대상. 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으시다면 요 또 내용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때 아닌 바퀴벌레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바퀴벌레 소동, 아우 말만 들어도 너무 싫은데요.
0: 네, 최근 한 SNS에 서울역 인근 공중보행로인 서울로 7017 화단과 벤치에서 바퀴벌레 수십 마리가 돌아다니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서울시가 두 차례 방제 작업을 진행을 했지만 이후에도 도심 곳곳에서 바퀴벌레를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바퀴벌레 방제 민원이 무려 6천 건을 넘어섰다고 해요.
1: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걸까요?
0: 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습니다. 겨울이 예전보다 따뜻해지면서 야외에 살던 바퀴벌레 생존율이 높아졌고 활동 기간도 길어졌다는 건데요.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배달음식 문화가 있어요.
1: 아하.
0: 음식물이 남은 배달용기를 주택과 골목에 내놓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바퀴벌레 먹이가 많아졌다는 건데요. 이 바퀴벌레는 밥이나 빵 같은 녹말 음식은 물론이고 사람이 먹는 단맛 나는 음식이나 심지어 맥주까지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음식물 관리와 주변 청결 한 번 더 신경 쓰는 게 좋겠죠?
1: 아, 바퀴벌레는 진짜 식성도 어마어마하네.
0: 그러니까요. 아이, 참.

0: 전자용기 버릴 때 앞으로 음식물 깨끗이 비운 뒤에 배출하는 습관을 일단은 실천을 해보는 거 좋을 것 같네요.
1: 네, 윤루빈 씨가요. 오, 저 어렸을 때 여수 여자만 갯벌에 자주 놀러가서 갯벌 체험 엄청 했었거든요. 좋은 소식이 들려서 좋네요.
0: 그러니까요. 이게 또 세계 유산이 되니까. 유승희 님이 갯벌은 우리의 보물이죠. 잘 보존해보자고요.

0: 인간이 더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깨알 뉴스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밥만 마셔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엠 베이홀드의 Numb Little Bug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1: 내일 또 마-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월요일 아침부터 긴장감 확 돌립니다.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릴 거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하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신청 사연 만나봅니다. 준심이라는 이름에서 연희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신분증 밖으로 가는 날입니다. 오늘 연희로 당당하게 살아갈 저에게 퀴즈 도전의 기회를 한번 주세요 하셨습니다. 연희 1일차 이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맞고 치킨도 받자 마라바라 마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에너지 넘치시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아, 저는 이 준심에서 이 연희로 살아갈 이연희입니다.
0: 아직 본인 소개할 때 이연희라는 이 이름이 어색하시죠?
1: 이제 조금 점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많이 불려야 되는데 연희님 제가 많이 불러드릴게요.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이름 근데 왜 바꾸게 되신 거예요?
1: 어렸을 때 좀 놀림도 많이 받고 이제 이름이 심이라다 보니까 끝에가 그 뭐 맨날 이쁘심 뭐 자자심 이런 식으로 막 그 심자를 붙이는 놀림을 좀 많이 당했어요.

0: 근데 좀 귀여운 놀림이긴 하네요, 그래도. 네. 당사자가 되면 좀 힘들었나 봐요.
1: 어렸을 때 조금 많이 영심이 순심이 이런 벌명도 많아서
0: 영심이 있었네. 어.
1: 그래서 이제 개명을 했습니다.
0: 예, 준심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연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네. 딱 피어나는데 연희는 이름 뜻이 무슨 뜻이에요?
1: 일년에 기쁠 희로 기쁨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0: 이게 맞나 보다. 이게 연희라는 이름으로 이제 오늘 예, 등록하는 네. 날 이렇게 또 기쁘게 우리가 연결까지 됐잖아요.
1: 예, 이게 예, 맞습니다.
0: 이제 기쁨이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퀴즈 성공을 해야 더 기쁠 텐데 사실 뭐 실패도 되지만 어때요? 네네. 좀 자신 있으세요?
1: 아, 요즘 맨날 아침마다 자주 듣는데 예. 며칠 전에 이제 딸내미가 도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신청했는데 예, 자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 자신감만 있으면 돼요. 제가 문제 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님이 네, 연희 씨 이름 많이 불러드릴게요. 개명하고 좋은 일만 생기실 거예요. 퀴즈도 화이팅 하시면서
1: 아, 감사합니다.
0: 청취자분들도 예, 새로운 인생 또 응원합니다. 자, 이제 반반 맞추면 네.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을 해볼 거예요. 행운의 네. 시간 제한 시간 77초 동안인데 모르면 네.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구구단을 외자. 87
1: 56
0: 사자성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꿰뚫음. 시종
1: 일관.
0: 작가를 영어로 하면
1: 다시 한 번만요.
0: 작가를 영어로 하면
1: 패스.
0: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을 맞춰주세요. 롤리 롤리 롤레 롤리 롤리 롤레 롤리 롤리 롤레 롤링이야 롤링. 아, 속담을 패스. 이어주세요. 달면 삼키고
1: 쓰면 삼킨다.
0: 아니야 아니야. 달면 삼키고 쓰면
1: 뱉는다.
0: 그렇지. 민지야 아빠 왔다. 이 대사가 나오는 소지섭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요새 핫해. 요새 핫한 거.
1: 김부장.
0: 그렇지.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는?
1: 이상화.
0: 아니 아니에요. 피겨스케이팅.
1: 김연아.
0: 타지마할이 있는 나라는?
1: 네?
0: 타지마할. 타지마할.
1: 인도?
0: 오. 맞아 맞아.
1: 인도?
0: 음악에서 점점 크게 연주하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의 표현입니다. 크레? 크레?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아하, 아까워.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계좌는 이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일단 결과 발표합니다. 10문제 중에 그래도 나이스 6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기능성 대게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일단 오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작가를 영어로 하면 라이터. 이거 런리 런리 런리 이 노래는 브레이브걸스 부부걸의 노래였고요. 점점 크게 연주하라는 뜻은 크레센도였고 자 네. 다양한 금융상품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계좌는 ISA 계좌입니다.
1: 아, 네.
0: 어려웠어.
1: 많이 어렵습니다.
0: 예, 문제 잘 푸셨어요. 정답 6개 맞춰서 성공하셨는데. 연희님.
1: 네.
0: 연희님.
1: 네, 감사합니다. 피님.
0: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이렇게 연결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태인이 아침마다 그 저희 출근길을 항상 즐겁게 그리고 상식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좋고요.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0: 아유, 연희님.
1: 네.
0: 연희로서의 삶은 진짜 기쁨만 이어질 거예요.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보내드릴게요.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작가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릴게요. 영국의 작가인 아서 코난 도일은요, 자신이 쓴 이 소설이 너무 유명해져서 다른 작품이 주목을 받지 못하자 이 소설의 주인공을 작품 속에서 죽여버렸어요. 하지만 독자들의 거센 항의와 협박 편지가 쏟아지자 결국 다시 등장을 시켰는데,

미스터리 소설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한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내드립니다. 객관식 어려워요. 난도 있습니다. 1번 명탐정 코난, 2번 셜록 홈즈, 3번 구해줘 홈즈. 와, 헷갈리죠? 예,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 뮤지컬의 제목이기도 해요. 예, 뮤지컬 데뷔를 저는 이걸로 했는데 물론 이 역할은 아니고 여기 빌런 역할로 중요한 예, 죄인의 역할로 했습니다. 정답 보내주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이 들어간 노래 힌트곡으로 듣고 옵니다. 샤이니의 노래 셜록.

0: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이 쓴 추리 소설의 제목 정답은 바로 2번 셜록 홈즈였습니다. 이원호님이 셜록 홈즈 샤이니 셜록 들으니 무한도전 때 셜록 춤추던 작가님 생각나네요. 크크크크. 야, 이 무도 또 퀴즈들 무도를 사랑했던 분들은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예. 그 장면입니다. 4101번님이 2번 셜록홈즈요. 어릴 때 셜록홈즈 열심히 읽었었는데 올 여름엔 피서는 집에서 책 읽는 책캉스로 할까봐요. 너무 좋지. 너무 좋아. 저도 이제 독서를 좋아하는데 고백을 했잖아요. 그림 있는 책 독서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독서 맞죠? 네. 그림 있는 책을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책캉스를 저도 같이 합니다. 잘 안 들으시네요, 제 얘기. 정답 맞추신 5분께 꿀스틱 세트 보내드립니다. 명단은 홈페이지 성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돌아올게요.
6: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운동선수들은 훈련 일지를 쓰죠. 오늘은 무슨 훈련을 얼만큼 했는데 기록과 느낌이 이러저러 했다. 짐 로허라는 미국의 훈련 전문가는 일반인들도 훈련 일지 방식으로 일기를 써보라고 권합니다. 말하자면 일상 속에서 뭐가 좋고 뭐가 나빴는지 데이터를 좀 내보라는 얘긴데요. 잠을 잘 못 자서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던 날 등등 기록을 쭉 살피면 내가 뭘 많이 하고 뭐에 게으른지부터 나도 모르던 내 성향과 취향과 감정선까지 보인다. 해볼만 하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9: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경선칠기에서 일하고 있는 임선혜라고 합니다. 경선칠기는 아버지가 17살 때부터 지금 60년째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결혼하시고 난 이후부터 아버지랑 같이 처음에는 이제 장롱 만드시는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아시다시피 나전칠기 장롱 쓰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니까 수리를 좀 하시다가 저도 이제 20년 넘게 웹디자인 일을 했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소품을 좀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서 같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할머니 자개장롱이라고 떠올리지 않을 만큼 요즘 트렌드에 맞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만드신 작품 가지고 이제 코엑스에 오늘 첫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리도 다 못 마친 상태라서 마음이 좀 바쁜데요. 많이 구경하러 와주세요. 엄마 아빠 지금까지 아무도 잘 알아봐주지 않았지만 열심히 꿋꿋하게 너무 성실하게 일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0: 자기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임선혜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나전칠기 작업을 오랫동안 이제 하신 장인이시죠. 부모님과 함께 이제 액세서리 동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그 칠기 나전칠기 같이 자개장 만드는 것은 원래 가구는 이제 상품일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작품이잖아요. 작품과 상품이 공유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계신 장인이신데 또 새롭게 이렇게 또 컬래버레이션 하이브리드 여러 가지 도전을 하셔서 멋진 상품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얼른 보고 싶네요. 어떤 걸 또 만드셨는지 가족들간 또 멋진 추억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네요. 많이 많이 좋은 일 있으면 함께 보내주세요. 저도 기뻐하고 싶어요. 첫 오픈 날 우연히 또 굿모닝 제작진이랑 만난 거라서 느낌이 좋다라고 기뻐하셨다고 해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덕분에 알게 되고 응원하게 되잖아요. 화이팅입니다. 승승장구하실 거예요. 화이팅! 굿모닝 굿 메시지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

0: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입니다. 저희 굿모닝 FM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고운 마음, 고운 목소리 곱게 담아올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또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과 MBC 라디오 너튜브 채널 무흐즈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놀러 많이 와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조금 일찍 만나볼 겁니다. 언어 유희와 유행본부는 오늘 쉬어요. 아깨미 길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MBC 새로운 예능 플레이리스트 109의 새 MC 이석훈, 이희준, 딘딘. 아, 마이크가 부족할 것 같은데. 네, 함께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가마치 통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유니베라, 음주엔 티맵 대리, 빙그레,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대자동차, 서울우유협동조합,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네 지키는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8시 6분 3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일 때 폭염 중대 경보 내려집니다. 조심하세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정월입니다. 현재 전남, 광양, 그리고 대구, 양산을 포함해서 영남지방 곳곳으로 폭염 중대 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폭염 경보나 주의보, 또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열대야 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도, 부산이 3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최고 60mm의 소나기 지날 때가 있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은 33도, 경주가 38도까지 오르겠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내내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아, 또 제 뮤지컬 할 때 첫 곡을 또 응원해 주셔가지고.
1: 아, 또 테디 선정 의리남. 이번 주 한정 의리남.
0: 아, 진짜?
1: 네.
0: 베스트.
1: 네, 원. 맞습니다. 예. 아, 재밌었어요.
0: 감사합니다.
1: 제가 그 원래 어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오. 작품을 보고 뉴욕을 가고 싶어졌어요.
0: 아, 진짜.
1: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는데 비싸가지고.
0: 아, 요즘 비싸요.
1: 비싸서 조금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고 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1: 아,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
0: 네. 에스키친. 네. 보러 와주신 우리 최기찬 기자와 함께 사심 없이
1: 네.
0: 일로 집중합니다. 오늘 키워드 뉴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9,500억 달러, 두 번째 키워드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마지막으로는 397억 원 반환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9,500억 달러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규모 AI 반도체 분야 협력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전체적인 성과부터 짚어주시죠.
1: 이 대통령이 이제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1박 2일입니다. 근데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가 반도체와 AI 분야에서 총 9,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90조 원 규모의 협력을 와, 추진합니다.
0: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이루어질까요?
1: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앞으로 5년 동안 2천억 달러, 약 293조 원 규모의 첨단 메모리 공급과 AI 반도체 위탁 생산 협력을 추진하는데요. SK그룹도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85조 원 규모의 장기 협력에 나섭니다.
0: 와, 1,300조 원이 넘는 협력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이게 제가 아까 협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사실상 장기 구매 계약이거든요.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 빅테크가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에서 최소한 이 정도 규모의 반도체를 구매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AI 시장이 성장하면 주문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0: 예, 사진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글로벌 빅테크 CEO들이 나란히 서 있더라고요.
1: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말만 들어도 굉장히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 엔비디아의 젠슨 황, 브로드컴의 혹탄, 오픈 AI의 샘 올트먼,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0: 예.
1: 이들 기업의 가치를 모두 합치면 수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원이 넘습니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0: 아, 돈의 경이부터 아니요. 예.
1: 특히 이제 깐부와 앙숙이 모두 이제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게 바로 이 대통령의 실리콘밸리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진 겁니다.
0: 야, 이 재밌는 용어가 있네요. 깐부와 앙숙 누구예요?
1: 이게 깐부는 우리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있죠. 다들 뭐 있죠. 아실 텐데 예. 한국에서도 이른바 깐부의 동으로 유명한데요. 여기에는 또 앙숙도 있었습니다. 이게 오픈 AI의 샘 올트먼과 엔트로픽의 아모데이인데요. 아모데이는 원래 오픈 AI 출신인데 경영 노선과 AI 개발 철학을 놓고 갈등을 하다가 그 오픈 AI를 떠나서 엔트로픽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이후에 이제 둘은 모델 경쟁부터 AI 안전 규제 논쟁까지 사사건건 각을 세워왔는데 이 둘의 사이가 얼마나 안 좋냐면 특히 지난 2월에 인도에서 열린 AI 임팩트 서밋에서는 악수조차 거부를 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거죠.
0: 예.
1: 이제 높아진 한국의 산업적 위상과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가 됩니다.
0: 올 수밖에 없었던.
1: 그렇습니다.
0: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장기 협력에 나선 만큼 실제 공급과 투자로 차질 없이 이어질지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입니다.
0: 실리콘밸리 순방 얘기를 이어서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 알려주시죠.
1: 이 한국을 이제 글로벌 AI 생산기지이자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반도체와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과 시장까지 만들어내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0: 예.
1: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제조업 경쟁력을 AI 산업 전체의 성장으로 연결하겠다는 거죠.
0: 이번 실리콘밸리 방문이 지난번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또 연관이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이게 호남권 이제 제2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도 좀 있었는데요.
0: 예.
1: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발표된 투자액이 생소할 수 있지만 허황된 계획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샘 올트먼도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직접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AI를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0: 이번 실리콘밸리 방문의 또 다른 성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예.
1: 이게 글로벌 빅테크의 연구개발 인력과 거점도 한국으로 오는 것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젠슨 황이 엔비디아의 핵심 AI 연구 인력을 한국에 보내고 카이스트와 한국형 거대 언어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건 이제 반도체 구매를 넘어서 첨단 AI 기술을 한국에서 함께 연구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글로벌 빅테크의 연구개발 거점이 국내에 자리를 잡게 되면

0: 기술과 인재가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벤처 투자 회사들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도 요청을 했다고요.
0: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미국 주요 벤처 투자 회사 6곳에 한국 스타트업 투자를 요청을 했는데요.
1: 예.
0: 해외 창업 인재를 위한 비자 개선과 모태 펀드, 국민 성장 펀드, 민간 자본을 연계한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연금도 미국 투자 회사들과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요. AI 협력을 스타트업 투자와 해외 진출로 확장한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1: 예. 그런데 기사를 보면 기업끼리 추진한 이 협력에 정부가 숟가락을 얻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이게 이제 약간 오해가 있는 건데
1: 예.
0: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 협상을 진행한 주체는 당연히 기업이 맞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과의 중심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그렇죠?
0: 다만 정부는 기업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협력을 하나의 국가 AI 전략과 연결을 했고요.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협상 무대를 마련한 게 국가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이 주인공이라면 정부는 이제 판을 만들고 실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은 건데요.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관련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속도감 있는 추진력을 보여준 점도 한국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로 신뢰받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반도체 공급부터 데이터 센터와 연구 개발 스타트업 투자까지 이어지는 이 AI 생태계가 실제로 예, 잘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397억 원 반환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지죠. 소식 전해주시죠.
0: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후 2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여는데요.
1: 예.
0: 선고 과정은 모두 생중계가 됩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면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을 제외한 6개 재판의 1심이 마무리가 됩니다.
1: 윤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0: 그러니까 지난 대선 이제 후보 시절에 토론회와 행사, 인터뷰 등에서 두 차례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인데요. 특히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1: 예, 선고 결과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을 반환할 수도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의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1: 예.
0: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됩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1심 선고이기 때문에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요. 항소와 상고를 거쳐서 형이 확정돼야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예요.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 글로벌 빅테크들이 우리 반도체와 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협력을 약속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1: 예.
0: 찾아온 기회를 실제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지금부터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한 줄은요. AI 물들어왔다. 대한민국이 노저울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아, 너도 한 뜻으로 그냥 쫙쫙 적어가지고.
0: 이렇게 노 잘 적고 저도 그 배에 탔으면 좋겠어요.
1: 나도.
0: 다들 탑시다.
1: 다 가시다.
0: 가서 뉴욕을 갑시다, 같이.
1: 우리. 예, 대한민국 그냥 세계 우뚝 씁시다.
0: 뮤지컬을 같이 보고 뉴욕을 같이 가고.
1: 자, 지금 강승윤의 캡틴 흐르고 있는데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최기찬 기자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요일날 봬요.
0: 네, 감사합니다.
1: 굿모닝 FM 초대석 아깨미 곧 시작합니다. 이석훈, 이준, 딘딘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합 109가지가 넘는 매력을 가진 세 남자가 굿모닝 FM 스튜디오에 떴습니다. 지금 바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까요? MBC 새 예능 플레이리스트 109의 새 MC 이석훈, 이준, 딘딘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사람들을 여기에 모을 수 있다니. 예, 한번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거든요.
2: 네.
0: 예, 앞에 카메라를 좀 보시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레이리스트 109 하고 있습니다. 이석훈입니다.
0: 오,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 예. 디디입니다. 반갑습니다.
0: 억지 텐션인데. 예, 예. 억지 텐션이야.
3: 아, 안녕하세요.
0: 점점 올라가.
3: 아, 올리라고 하더라고. 아, 예, 아침 예, 방송이니까. 예. 아, 이준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아, 환영합니다.
2: 예. 아, 반갑습니다.
0: 또 세 분이 또 라디오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 아침 라디오는 여러분들 경험을 이제 많이 안 해보셨겠지만 코너가 많아요.
1: 어, 그래요?
0: 예, 코너가 많습니다. 오. 정보도 해야 되고 뉴스도 해야 되고.
1: 그렇죠, 그렇죠.
0: 앞에 두 개를 날렸어.
1: 오, 우리
0: 여러분들
1: 때문에?
0: 오신다고. 오. 예, 여러분들에게 원래 한 20분만 줘야 되는데.
1: 아, 그래요?
0: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거의 한 4, 50분.
2: 예전 같은 M 방송이어가지고 예. 2차 관계가 예. 확실히 진행이 되네요.
1: 뭐 동기 세대가 있으니까 또.
0: 그렇게 저희 예. 비즈니스 업무를 예. 예, 속내까지 말하지 말아주시고. 예. 압박이 좀 있어. 아이고 이런 얘기 하면.
2: 잘한다. 잘한다.
0: 세 분이 오신다 해서 저희가 귀하게 모셨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많은 분들도 오랫동안 지금 시작부터 저희가 말씀드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윤희님이 오늘 세 분 나오신 데서 아예 안 자고 기다렸어요.
3: 아예 안 자고.
0: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함께할게요. 라고 이제 아 이분도
1: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0: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2: 아, 그래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에요.
0: 거짓말이에요.
1: 아 그래요?
0: 그런데
1: 아,
0: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 아, 아시잖아요.
0: 다 아,
2: 아침에 거짓말 많이 하는 시간이군요.
1: 아, 우리 라디오는
0: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1: 우리 라디오는 좀 진실된 제가 하는 라디오는 좀 진실된 문자들
0: 와가지고 아 딘딘 씨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 아니에요. 우리는
0: 아니, 표현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 아, 우리는 실제로 네. 진실 사연만 옵니다. 예.
0: 저희도 윤희 씨가 진짜 안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1: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예, 이거 저희가 그냥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7496번님이 쿤디의 브런치 카페 열혈 청취자였고 1박 2일 오랜 시청자입니다. 세 분을 굿모닝 FM에서 보니 너무 반갑네요. 플레이리스트 109 첫방도 잘 봤습니다.
3: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사실 몇 시 전에 저희가 첫방에 나갔습니다.
0: 맞아요.
1: 지난주에.
0: 네. 네. 네. 저도 이제 클립으로 봤는데 아니 세 분이 이렇게 모이어서 이렇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하게 될 줄은 세 분은 아셨어요?
3: 아, 저 전혀 예상 못했죠.
0: 어,
3: 이 조합도 전혀 예상 못했고.
0: 그러니까.
2: 사실 네. 이 둘 조합이 제가 낀 느낌이 좀 있긴 하죠. 아, 결이. 네.
1: 근데 사실 이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예. 우리 셋이 하는 게 조금 처음에 의아하긴 했는데 확실히 DJ 출신이어가지고 저희가 토크가 주다 보니까 너무 괜찮았습니다.
0: 모이니까 네. 또 괜찮더라고요.
2: 아, 괜찮아요. 저희가 이게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1: 예, 예. 생각보다 예. 괜찮아요.
2: 예. 굉장히 프로그램도 따뜻하고
0: 따뜻해.
2: 자극적이지 않고
0: 그 이야기들도 솔직하게 잘 끌어내시고 네. 인터뷰어로서의 역할을 엄청 잘해주시니까
1: DJ 맞습니다. 출신이시니까
0: 아, 다 네. 지금 현 DJ이시고
1: 맞습니다.
0: DJ 출신이 또 이시고 하니까 자, 뭐 이래서 지금 마이크도 예, 저희 꽉 채워서 지금 나가고 있어서

0: 너무 좋습니다.
1: 네.
0: MBC 브런치 카페 DJ 이석훈 씨, 예, 이 스튜디오 그립지 않으셨나요?
1: 아니 사실 저는 좀 어색할 줄 알았어요.
0: 아, 그렇지.
1: 몇 개월 만에 다시 복귀를 하는 거니까. 근데 역시나 어색하고 공기가 굉장히 무겁고
0: 예상대로
1: 예상대로 무겁고 내 몸이 좀 처지더라고요.
2: 얼마 만에 오신 건데요?
1: 저요? 약 1년?
0: 1년 됐어.
3: 1년. 울컥 약간 이런 거 없어요?
1: 아니 전혀요.
0: 아유,
1: 전혀 없고.
0: 얼마나 개운하게 떠났는데.
1: 아 그래? 시원하게 떠났어.
0: 아, 진짜. 그간 너무 열심히 했어.
3: 아, 그 박수 치면서 뛰어나간 사람이구나.
0: 아, 그리고 지금 민경 PD가 그러니까. 당시에 또 브런치 카페 그러니까. 만들었던
1: 우리 첫 PD 브런치 카페 아니지 두 번째 PD
0: 지금 다 이런 PD 다 이전에 봤어요.
1: 첫 PD만큼 서로의 애정이 굉장히 많이 줬던
0: 오래 같이 했고 그래서 여기가 더 익숙하기도 한데
1: 맞아요.
0: 그렇습니다. 아, 또 사실 두 분 또 DJ 또 출신이시고 지금 하고도 계시고 라디오 이 스튜디오는 좀 익숙한가요? MBC 스튜디오 좀 어때요?
2: 아, 저는 MBC는 처음 와봤어요.
0: 아, 진짜로?
2: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여의도 MBC에서 그 박경림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분 전에서 그
3: 현장이었거든요.
0: 얘도 오래됐네요.
2: 2009년도에
0: 오래됐어.
2: 2090년도에
1: 2009년도
0: 아, 9년도 10년도
2: 아, 그때 아. 그때 당시에 제가 예능 뭐 라디오 전체 통틀어서 가장 처음 했던 게 박경림의 그렇지. 별이 빛나는 밤에 그 10분 초대석 그거 대해서 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0: 거의 신인들 다 나온 거야.
2: 그때 이후로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0: 근데 그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네. 그때 스페셜 DJ가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1: 아, 진짜 당시에
0: 엠블랙
2: 진짜?
0: 네, 그때 스페셜 DJ 저였어요.
3: 아, 그걸 기억하시네.
0: 네, 비스트랑 엠블랙이 그때
2: 나왔고. 맞아. 비스트랑 맞아. 그때 어떻게든 떠보려고 그 10분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말을 그냥 꾸역꾸역꾸역 다 넣어야 돼요.
3: 엄청 겹치게 했겠네 그러면.
0: 네, 기억이 나는 게 우리 비스트도 당시에 인기가 많았고 엠블랙도 많았지만 둘 다 이제 핫했거든요.
1: 네.
0: 근데 엠블랙이 너무 신인인데 너무 연예인 같은 거야.
3: 엠블랙이?
0: 엠블랙이.
2: 어떤 부분이?
3: 좀 꺼들었거렸구나.
2: 솔직히
0: 보이는 게 비주얼이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또 화려하고 비스트는 조금 친근한 느낌이었고 엠블랙은 반짝반짝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1: 좋은 추억이 서로 있네요.
2: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인데.
0: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별 수 없어. 딘딘 씨는 지금 S본부에서 뮤직하이 또 DJ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3: 밤 11시, 1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그래가지고 저는 심야톤이 좀 익숙한 사람이라 이 오전 시간대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올린 거거든요.
0: 지금 정도. 많이 올린 거예요? 네. 이 정도로 맞아요. 어림도 없어요.
3: 그러니까요!
0: 네. 또 억지 톤 하면 또 불편해.
3: 그러니까.
0: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3: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MBC지만 죄송하지만 S에서 밤 11시 1시 한번 들어보시면
1: 너무 죄송한 얘기다.
3: 포근하실 거예요.
0: 정말 죄송한 얘기를
3: 어차피 이 프로그램은 8개로 끝나지만 라디오는 쭉 갑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뮤지카이. 오늘도 화이팅.
0: 일곱 분 지금 스태프들 지금 MC 잘못 고른 거 아니에요?
2: 야, 대단하다.
0: 여기 너무 솔직한데.
2: 저희 대단하네.
3: MBC 새해는 프로그램 이야기 좀 할까요?
0: 예. 네네네. 그럼 딘딘 씨가 이 프로그램 설명 좀 해주십시오.
3: 네, 사실 플레이리스트 109. 109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힘들었던 순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노래와 노래 담긴 사연을 모아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109개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국민 버팀송 수집 프로젝트인데요. 109곡 중에 이제 두 곡은 저희 세 명이 직접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0: 너무 의미가 있어요. 네.
3: 그래서 매주 사실 화요일 밤 9시 방영이고 오늘 나온 이유가 내일 이제 9시에 또 방영을 하니까 좀 봐달라고.
0: 맞아요. 네.
3: 본방사수 해달라고 또 왔습니다.
0: 네. 초반에 이제 많이들 보셔야 입소문이 나는데 또 참여할 수 있는 굿모닝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석권 씨가 좀 쿤디가 소개해 주시죠.
1: 굿모닝 가족들의 참여 대환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힘들었던 순간 나를 다시 버티게 해준 노래 버팀송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랜만이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무료인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그리고 근데 저희가 오늘 버팀송을 좀 많이 수집해 가야 되니까
0: 맞아요,
3: 사연이랑 내가 버틸 때 들었던 노래를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수집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0: 맞습니다.
1: 109곡을 모아야 돼요.
3: 근데 아직 지금 16곡밖에 안 돼가지고
1: 한참 모자릅니다.
0: 8개 치는데 109곡이면
3: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 쉽지가 안 돼요. 열심히 모으셔야겠네요.
3: 그래서 왔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0: 여러분들 굿모닝 가족들의 위로가 된 노래들 버팀송이 뭔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무료인 미니 열려있습니다. MBC 플레이리스트 109 새 MC 이석훈, 이준, 딘딘 씨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4부에서도 계속 이어갈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위로가 된 노래들까지 소개를 받아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 씨는 저와의 추억이 그 스페셜 DJ 했을 때 제 모습이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
1: 서운하다. 서운하다.
0: 서운함
1: 갑자기 서운해요.
3: 그러니까 갑자기 서운해. 형은 실제로 뵌 게 확실한 거잖아.
0: 몰라. 광고 듣고 올게요.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아침에는 이런 거 다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르는 시대 세계입니다, 이게. 8시 30분 13초 14초 흐르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면서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서울 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아마 다들 명절에는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예. 매일 합니다. 네, 오늘 듣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갈 것 같은데요. 길도 월요일치고는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는데 지금 강 동쪽으로 가는 길들 사고와 고장차가 있어서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한강대교 부근을 사고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1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차 서 있습니다. 반대강 서쪽으로는 천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2길 다 지체고요. 내부순환로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성산대교 쪽으로 정량일 때만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오늘 많이 밀리진 않습니다. 성수 쪽으로 장안교에서 성수까지, 의정부 쪽은 창동교 일 때만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이석훈, 이준, 딘딘 씨와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게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리스트 109의 새 MC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굿모닝 가족들에게 위로가 된 노래 버팀송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내주시고요. 세 분의 그 저희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여러 가지 떠드느라 예, 근황을 또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예. 별로 안 중요하면 넘어가도 되는데 예,
1: 그래도 뭐 온 김에 하죠. 예. 예. 온 김에 그래도 근황이라도 좀 알려드려야죠.
2: 예. 근황 얘기 듣는 거 되게 좋거든요. 아, 예. 그렇지. 하는 그렇지. 입장에서도 예. 좋고
0: 좋아 좋아.
2: 예, 좀 물어봐 주세요.
0: 이성근 씨부터 갑니다. 예, 예. 요새 방송하느라 또 바쁘신데 5월에는 싱글 나왔어요.
2: 맞아요.
0: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5월에 나온 걸 지금 소개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뭐 우리 다정한 동화 속의 주인공 되어라는 지금 나오고 있나?
0: 예, 흐르고 네. 있습니다.
2: 이 곡이고요. 사실 이 노래는 이제 그 결혼식 축가에서 불리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1: 들어본
2: 곡이고요.
1: 좋다.
2: 아마 정규 앨범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미니 앨범이나 형태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 연도는 뮤지컬을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연가라는 작품이 9월 달부터 시작이
0: 이제 곧이네요.
2: 그래서 서트가? 지금 네, 연습을 지금 들어갔고요. 일단 뮤지컬 광화문 연가 잘 맞추고

0: 내년 초에 이제 새로운 앨범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작업 중입니다.
1: 예, 석훈 씨랑 뭐 음반 작업할 때 저는 친구니까 이제 통화하는데 저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절절한 것 좀 해줘.
2: 아, 절절한 거.
1: 울부짖는 것 좀 해줘. 석훈아, 목소리 제발.
3: 잘 어울리죠.
1: 근데 네. 석훈 씨는 아니야, 나 할 음악이 있어 하면서 이제 하는데 늘 나오면 근데 너무 좋아. 그러니까 또 뭐라고 못해.
2: 그러니까 약간 절절한 거 오랫동안 못 들은 것 같아요.
1: 못 듣죠.
4: 그러니까 미 발매한 거 녹음해 놓은 거 들은 사람이 테이밖에 없거든요.
1: 전 다 들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3: 왜 발매 안 하시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달콤한 것만 좀.
4: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1: 진짜. 근데 늘 이 결과물이 좋으니까 또 말을 못 하겠어.
2: 아, 근데 저희가 그 뭐 심리 검사 같은 걸 했는데 조화가 낮아요, 석희 씨가.
1: 아, 그래.
2: 그래서 남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듣지 않는 본인의 신념이 강한.
1: 네. 아, 얼마나 좋아요. 예, 본인의 길로 꼭 걸어가는 모습. 너무 좋아요.
3: 언젠간 한번 내주세요.
5: 네. 근데 그 말씀하신 딘딘 씨도 조화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2: 저희가 다 조화가 낮아요.
1: 아, 그래? 딘딘 씨도?
3: 예, 네, 저희도 저 문제가 많아요.
1: 딘딘 씨는 잘 좋을 것 같은데.
2: 하지만 저희가 안전이 다 높아서 최대한 문제 없이 안전하게 잘 하고 있다.
1: 네. 네. 너무 좋네 사실. 소실껏 자기 자신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네. 자, 준 씨로 넘어갑니다. 여기저기 챌린지가 지금 핫해서 저희도 이준 씨 때문에 캐치 저도 했어요. 그래서
3: 아, 진짜요? 아,
1: 진짜. 이준 씨가
3: 봤어요.
1: 그래서 너무 원망스러워.
2: 형이 했어요?
1: 아니, 봤어. 저희는 핫한 그 키워드를 소개해드린 때가 있는데 이준 씨 소개를 하면서 야, 이걸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3: 아, 너무 잘 봤습니다.
1: 어쩜 이렇게 열심히 잘 하는 거예요?
3: 아, 그 뭐 열심히 했다기보다 그냥 이제 시키니까 했었는데 그 너무 이제 어디서든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사실 요즘 좀 자제하고 있어요.
1: 아, 자제하고 있어요.
3: 네, 자제하고 있고. 네.
2: 좀 이제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 들 수도 있으니까.
3: 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1: 너무
3: 솔직한
1: 거 아니니?
2: 너무 오래 하면.
3: 너무 오래 하면은 제 노래도 아닌데 항상 그래서 예나 씨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1: 아, 근데 너무 저는 보면서 볼 때마다 웃겨. 알면 명작은 알고 봐도 감동 있는 거 알죠. 명작의 반열에 올라갔어요.
3: 아유, 고맙습니다.
1: 예, 너무 멋지고. 아,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이거 뭐지?
2: 배드.
1: 예, 배드 챌린지 할 때 약간 쑥스러워 하셔가지고.
3: 아, 배드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챌린지를 계속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시키다 보니까
1: 그러니까.
3: 민망한 거예요.
1: 민망을 보이더라고요.
3: 아, 민망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PD님이 시키면 또 안 할 수는 없고.
1: 그렇지.
3: 그래서 이제 조율하고 있어요.
2: 근데 본업이 배우인데 왜 챌린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1: 해야 돼.
5: 본인이 캐치캐치로 광고를 했거든요.
1: 그렇지.
5: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한 번 더 해볼까요?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3: 조심스럽죠. 근데 그래도 아직은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5: 너무 잘 표현해 주시니까.
1: 아니, 너무 완벽하고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은 감동이 있어요. 진짜로.
2: 제가 볼 때는 약간 준 씨가 걸그룹 안무를 세게 할 때가 재밌는 것 같아요.
1: 아, 그거는 보기 힘들잖아, 사실.
2: 그치.
1: 그런 힘으로 그걸 출지는.
2: 근데 사실 이번 ATEEZ의 배드는 이미 그들이 멋있게 하는 거라 좀 박력이 들어가도 그냥 이런 느낌인데 걸그룹 걸 세게 들어가면은 이제 뭔가 진짜로? 이게 좀 다르지.
3: 이런 게 친구가 분석을 잘해요.
1: 아, 이런 게 있어.
5: 주변에 제가 보니까 이준 씨 옆에 딘딘이 있어야겠더라고.
1: 아, 딘딘이
5: 잘 끊어주고 잘 얘기해 주고.
1: 메타인지가 좋고.
5: 좋아요.
1: 프로듀서로서의 눈이 좋아요.
5: 맞아요.
1: 진짜로 딘딘 씨가 이런 게 좋아.
2: 감사합니다.
1: 딘딘 씨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너무 고마워요. 우리 딘딘이는 이 음악 프로그램에 나가서 다른 선배들이나 뭐 동료들의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제곡을 해줬어요.
2: 맞습니다.
1: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2: 맞습니다.
1: 저 이 노래를 커버 완전히 하는 걸 처음 봤거든.
5: 왜 하신 거예요?
2: 이게 사실
1: 톤이 좀 잘못됐는데요. 다시 물어봐주세요.
5: 혹시 왜 하신 거예요?
2: 이 프로그램에 이제 제가 나왔을 때 이야기를 했었던 게 이제 제작진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제가 태희 형이랑 이 프로그램에 나왔었어요. 이 전에 태희 형이 저 도와주신다고. 그러다 뭐 태희랑 같이 했잖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태희 노래 한번 해봐 이래서 아 근데 태희 형 노래 너무 힘들다
5: 맞아.
2: 이러다가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한번 해볼래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그때 64화음인가? 그 핸드폰 폴리. 있잖아.
1: 아, 그렇지.
2: 그걸로 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딱 나면서
1: 딱 시대가 맞네.
2: 해보고 싶어 이렇게 된 거야.
1: 진짜.
2: 그래서 했는데
3: 너무 잘했어.
5: 와, 지금
3: 어렵지.
1: 이게 딘딘 씨가 부르는
5: 딘딘 목소리
1: 버전이에요.
2: 요거 찢었어요.
5: 아, 찢었어요, 지금.
1: 아니, 조회수도 높고.
2: 아, 요거 찢었습니다.
3: 나 이거 봤어.
2: 제가 생각하는 딘딘 레전드 영상 중에 하나예요. 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1: 아니, 너무 잘해서 저 너무 감동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노래가 생각보다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는 여러분, 섹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노래를 확실히 숙지하지 않으면
0: 너무 힘들어.
1: 프리로는 못 불러.
0: 이 노래 힘들어요.
1: 짜여져 있는 대로 불러줘야 맛이 나는데 그걸 너무 잘.
2: 근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으니까.
1: 그러니까.
2: 우리 형이 부를 때, 태희 형이 부를 때 되게 쉽게 불러요. 그래서
1: 쉽지 않아 근데.
2: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중간에 어지럽다고 브릿지쯤에.
1: 어려워요, 어려워요.
0: 그 이 당시에는 브릿지가 항상 고음이어야 됐기 때문에.
1: 근데 이 노래는 티가 안 나는데 솔라솔라예요 계속.
2: 그리고 바로 넘어가니까 그치. 마지막까지 호흡이 너무 어지러웠는데
1: 해야 되지.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으셨다.
1: 너무 잘해.
2: 근데 형이 그거를 본인 SNS에 또 이제 리포스트를 해주셔서 그것도 감동이었던 거예요.

0: 진짜 인정을 받은.
1: 네. 딘딘 씨가 이렇게 래퍼인데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요새 헷갈립니다. 약간.
0: 여기 그래서 플레이리스트 109에서도 노래를 저희가 다 합니다. 계속.
1: 아 네. 너무 좋아요.
2: 그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1: 네. 맞아.
3: 오히려 제가 랩해요 플레이리스트.
1: 그렇게 나중에
0: 됐어요. 시켰어요.
3: 그, 네. 스폰데 앞으로 나올 화면에 딘딘이가 노래라고 제가 랩을 하는 네네네. 노래가 있습니다.
0: 기대 많이 해주시죠.
1: 네. 귀해 그것도 예. 귀해.
0: 매주 화요일 9시입니다.
1: 예. 네. 여러분들 눈치를 채고 계시죠? 예. 세 분은 음악이 본업입니다 원래. 그러다가 여러 가지로 지금 뻗어나가는 거라 예. 음악하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닌데 저희가 계속 놀라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과 너튜브를 넘나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세 분이 뭉친 MBC 새 프로그램 플레이리스트 109 나에게 위로가 된 노래 그러니까 사연도 얘기를 하고 그 노래들 버팀송을 또 들어서 같이 힐링을 하는 위로가 되는 응원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예.
0: 볼펜 하나만 주시면 저 이거 받아 적어야 돼가지고
1: 아 받아 적어야 돼?
0: 빨리 모아야 돼 빨리 모아야 돼가지고 예. 네.
3: 이게 저희 메인 이벤트입니다.
1: 그렇지 그렇지 네. 일하러 오셨으니까 네. 이거 소개를 하나씩 해주시죠.
3: 자, 먼저 하세요.
2: 네. 최상근 씨 윤종신 김필 곽진원의 지친 하루 추천합니다. 취준 생활하면서 주변 친구들 다 취업하고 돈 벌고 효도할 때 자존감 바닥 쳤었어요. 그때 들으며 힘내고 많이 울었던 노래예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1: 이제 취준할 때가 진짜 힘들어. 주변에는 다 나 말고는 다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거든.
2: 이때가 진짜 힘들
1: 진짜
2: 것 같아요.
1: 힘들어. 네. 모든 일은 준비하고 있을 때.
2: 맞아요.
1: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눈에 보이고.
2: 맞아요. 사실 저희도 이런 경험 많잖아요.
1: 너무 많죠. 네.
0: 뭔가 그렇지. 나는 좀 쉬고 있는데 동료들이 너무 잘 되고
1: 잘 되고. 나는 잊혀지는 것 같고.
2: 맞아요.
0: 자 6880 님이 제 버팀송을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입니다.
2: 아.
0: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와 원하지 않게 헤어지고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요. 혹시 돌아올까 싶은 마음에 이 노래 들으며 버텼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저 캐나다 있을 때 그대 내게 다시 들으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1: 아 진짜.
0: 유학 간 지 거의 한 달 정도 됐을 때 너무 그리운 거예요 한국이.
1: 아, 그렇지 그렇지.
2: 들었던 것 같아.
0: 근데 이 그대 내게 다시가 뭔가 나한테 한국이 나한테 다시 돌아와도 돼 이런 느낌으로 들어서 저도 이 럼블피쉬 버전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1: 세상에.
0: 신기하다.
1: 맞닿는 부분들이 다 있다. 느끼는 게. 준 씨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3: 네, 손지현님께서 간호사로 3교대 근무에 아이고. 저를 버티게 해준 버팀송은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입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매일 퇴근길에 노래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힘을 줬던 기억이 나네요.
0: 이것도 전국민이죠.
2: 하지만 제목부터가 네, 뭐, 위로가 되는 곡이니까
1: 너무 위로를 목적으로 한 노래인데
3: 벌써 저희 세 곡 모았어요.
1: 예. 지금 저희 예.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저희 민경 PD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예, 사연 나가는 내내 지금 배경음악으로 그렇죠. 이 노래들을 그러니까. 버팀송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2: 확실히 너무 똑똑한 좋아요. 친구예요.
1: 예. 손도 빠르고
3: 네.
2: 사실 자. 또 해볼까요?
1: 네 계속 가시죠.
2: 3876님입니다 출산 후 아기를 돌보며 집에서 정신 차리고 라디오를 들었을 때가 봄쯤이었어요. 난산이라 고생을 많이 해서 몸이 많이 안 좋았을 때 로이킴의 봄이 와도가 많이 흘러나왔는데요. 그 노래가 뭔가 희망을 주고 응원을 해주는 느낌이라 아이 안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서 18개월이 된 지금도 그 노래가 나오면 그렁그렁해요. 육아 모두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 제일 힘든 일이죠 사실.
2: 네, 많이 힘든 일입니다 진짜.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고
1: 또 봄이 와도
2: 어느 때보다 음악이 많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1: 이 노래가 사실 봄이 와도가 약간 평정심이랑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얘기하는 노래잖아요.
2: 맞아, 맞아.
1: 그래서 뭔가 엄청난 위로가 아니더라도 늘 있던 곳에 대한 맞습니다. 안정감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0: 그렇죠? 아니, 다음 분 문자가 좀 신기한데 3824님이 5살 2살 아이들 수족부로 가정 보육 중이에요. 첫째 아이 최애 노래 신청합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이거나 하면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3: 아, 이거 명곡이죠.
2: 이 명곡이요. 저희 아들도 엄청 좋아해요.
1: 아이 좋아해.
2: 예, 애들 좋아해요.
0: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2: 좋아하는 거예요.
1: 이게 뭔가 히어로들 쫙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0: 저는 기억나는 게 노래방 끝곡으로 초딩 저학년 때 이거 불렀었어요.
1: 무조건 한참
2: 노래할 수 있는 노래.
0: 그러니까
1: 속도도 일부러 늦춰가지고
2: 또 이런 곡 하나 더 있죠. 네. 박상민의 무기와 잘 거야.
1: 아, 있지.
2: 남자들 끝으로 그게 뭐지 그러면서
0: 그 한 여자가 다섯 번째. 제 세대는 아니에요.
1: 아, 네. 이게 또 세대 차라네.
2: 갑자기 끊기네 또.
0: 저희
1: 또 많이 내 세대야.
0: 저희 때는 이제 MC 스나이퍼의 Better Than Yesterday.
2: 야. 아니야.
0: 5분이
4: 넘습니다. 5분이 넘어요.
5: 야, 네. 몰랐네.
6: 대박이야.
4: 배칭 예. 탁탁입니다. 이거.
5: 아, 마지막에 아웃사이더 나와주고.

0: 이들이 또 세대가 비슷하니까 공감하네. 성권 내가 있으니까.
1: 예, 예, 알겠습니다.
0: 다섯 번째 이별을 하니까 다섯 명 만날 때까지 노래가 안 끝나요.
1: 아, 그래.
0: 그래서 괜찮아.
1: 그래서 기네.
0: 자, 또 갑니다.
2: 7488님이 제 버팀송은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저 결혼할 때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듣고 버티면서 결국 부모님을 이기고 결혼했답니다. 아,
0: 부모님 이기기 쉽지 않은데
1: 진짜 쉽지 않아요.
0: 찐 사랑이에요. 찐 사랑.
1: 잘 살고 계시겠죠? 네.
2: 근데 결국에는 뭐 사실 부모님을 다 이기겠죠.
0: 그렇지.
2: 네, 결국 자식이 네.
0: 내가 사는 거니까.
2: 네, 네. 자기 인생이니까.
3: 진짜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는데
1: 남자들이 뽐내기 온 거죠, 진짜.
0: 그렇죠. 뽐내고 싶으나 거의 실패하는 거고. 거의 실패하는 거고.
1: 성공하면 다행이고.
0: 맞습니다.
1: 자, 김경환님, 임재범 비상이요. 14년 전 20대 초반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11시에 돌아오는 강행군으로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타고 다니던 빨간버스 라디오에 나오던 노래였습니다.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가사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출근길에 테디 라디오 들으면서 행복하게 세상에 나와 살고 있어요. 야. 라고 하셨네요. 진정한 버팀송이네요.
0: 진짜 진정한 버팀송이다.
4: 근데 진짜 우리 피디님 열일하시네요.
1: 바빠요.
0: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 있게 읽어주셔야 되는데.
3: 아, 나 빨리 읽어야 되는 줄 알았어.
4: 아, 우리는 왜냐하면 진짜 죄송한데 저희가 버팀송을 많이 모아야 되다 보니까
0: 저희가 그 마음을 알아서
4: 여유 있게 노래 들을 틈이 없어요 사실.
0: 저도 민경 PD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1: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안 틀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냥
0: 아, 그래. 지금부터 안 틀려. 지금부터 안 튼다.
4: 지금 이 하나하나 건드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0: 오케이 오케이.
4: 우리는 사실 지금 노래 틀 아예 전곡 틀어놓고 그냥 문자 보고 적고 싶거든요 지금.
0: 아,
4: 빨리.
0: 그래요. 저희가 요거를 네. 끝나더라도 저희 미니를 쫙 네. 해가지고 네. 드리도록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요청사항이 있는데요. 네. 프롬 조금만 천천히 제가 라디오도 하고 있지만 네. 방송도 찍고 있어요. 저희 메모를 하고 있는데 못 따라가겠어요.
0: 아, 이진 씨가
2: 멘트 치면서
0: 아, 메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이진 씨 뽑아서 드릴 겁니다.
2: 아, 그래요?
0: 아, 드릴 거예요. 드릴 거예요.
2: 아니, 나는
4: 아, 뽑아서 줘요?
1: 네, 뭐 주죠.
0: 아, 그럼 이렇게 드릴게요.
2: 아, 그럼 안 해야겠다.
0: 아,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이 진심이네요.
1: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꼭 펜을 잡아야 공부를 잘하는 그래, 느낌이 맞아. 있었어요.
0: 마음이 너무
4: 하셨잖아요. 난 요즘 애들이 어떻게 패드로 필기하나 궁금해.
0: 아, 이 마음이 엄청 뜨겁다는 게 느껴지고 그만큼 머리가 조금 안 따라간다는 것도 살짝 느껴지는데.
1: 하지만 전 아닙니다.
5: 접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0: 친하니까 놀리는 거예요.
4: 다음, 다음 아니, 사연 가보겠습니다.
0: 예, 네.
4: 3517님이 직장생활로 너무 힘들었던 2021년 너무 답답하던 때 이석훈님이 DJ였던 원더풀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는데 너무 귀하게 잘 다독여 주셨답니다. 5분 넘게요.
2: 야, 5분 넘게.
4: 그래서 잘 이겨내고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이석훈님을 응원하고 있답니다.
0: 오,
4: 그때 이석훈님의 사연, 아 사연이라는 곡을 한 시간 내내 반복해 들었어요.
0: 오.
4: 가사가 너의 사연을 마음 열어 들어준다는 의미가 가득하거든요 해주셨는데.
0: 기억나세요 이석훈씨?
1: 아우 예 전혀요.
0: 전혀 기억 안 나요?
1: 예, 원래 좋은 일은 기억이 잘 안 나요.
0: 아 그랬네. 나쁜
1: 당연한 것처럼 위로를 해드렸기 때문에.
4: 근데 5분이나 해줄 정도면 라디오에서
0: 사연이 좀 깊었나 보다 진짜로.
4: 사연이 조금 와닿았던 거 아닐까.
2: 네. 진짜.
0: 근데 뭐 그럴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좀 듣고 위로를 해주고 싶어도 나의 시기랑 좀 안 맞으면은 이게 좀 다가가기 힘들고.
1: 맞아요.
0: 그렇지.
1: 맞아요.
0: 반대로 또 딱 맞으면 너무너무 위로해
4: 주고 이야기처럼.
0: 싶고. 맞아요. 그럴 맞아요. 때가 있는데 아마 아유. 그런 시기에 그런 사연이 왔던 것 같아요.
1: 예.
0: 지금
1: 고맙습니다.
0: 이석훈님의 사연이란 노래 또 위로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버팀송으로
1: 좀 들어볼까요?
0: 아니요. 아니요. 이건 넘어가. 이건 또 왜 들어?
1: 죄송합니다.
0: 넘어가죠. 빨리 넘어가죠. 다음 곡으로.
2: 6821님입니다. 네, 저희 플레이리스트 버팀송은 이찬혁의 파노라마입니다. 3년차 투잡 귀농농부인데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 살이 익을 것 같은 뜨거운 태양, 모님의 잔소리, 남편의 하소연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싶을 때 이 노래를 듣고 버팁니다.
1: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지. 아, 또 뺏어가려고.
1: 아,
0: 또 시동 걸어. 빈빈.
2: 이 귀농 농부 이 진짜 힘든 일이죠.
0: 진짜 힘들어요. 아, 너 또 농사일 방송 때문에 해보셨잖아요.
2: 최근에 해봤는데 와 진짜
1: 진짜
2: 예술이죠. 힘들 것 같아요. 진짜
4: 요즘 날씨가 네.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0: 예. 이럴 때 일을 해야 된다고 일하시다가 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2: 쓰러져요.
0: 네, 반드시.
4: 이분 농사 지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하시고 이제 제일 뜨거울 때 또 좀 쉬시고 하시니까.
0: 맞아요.
2: 물 많이 드세요.
4: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2: 파이팅입니다.
0: 딱입니다. 딱이에요.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셨네요 진짜. 네,
1: 강윤정님 BTS의 피땀 눈물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많이 지쳐서 그만하려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열심히 피땀 눈물을 쏟아보자라는 마음으로 했더니 결국 붙었네요. 지금은 소방관 8년입니다.

0: 다들 힘내세요.
1: 아, 멋지다. 아이고, 해냈다.
0: 진짜 해냈다. 이게 뭔가 정말 피땀 눌려서 일단 눈물을 흘려서 얻게 되면 절대 못 잊죠.
2: 그렇지.
0: 그 기분과 어떤 그때 그 순간을.
1: 그 진짜 알죠. 그 노력에 대비해서 좀 큰 걸 얻었을 때는 눈물까지 나지 않아.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한 어떤 부분에서 성과가 나면 눈물이 엄청나.
0: 맞아요.
3: 아, 아직 그런 적이 없나 봐요.
4: 그만큼 최선을 다하는
0: 만큼 운이 좋고
4: 잘 풀리고 있어.
0: 느끼세요.
4: 좋은 거죠.
2: 운이 좋다고.
4: 아니 아직 최선을 다 안 했나 봐.
1: 니는 늘 열심히 사는데.
4: 진짜 열심히 사는데.
1: 이걸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 컨트롤이 있나 봐.
4: 역시 베스트 DJ야. 이렇게 사람 비하하시면 안 돼요, 석훈 씨. 조화롭게, 조화롭게.
3: 저희끼리는 진짜 비하를 많이 합니다.
1: 아, 그래요?
3: 편집돼서 아름답게 나가지만, 저희도 그게 있어요. 예.
1: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 남자들끼리도 그게 위로가 될 때 있어. 이렇게 거친 말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가깝게.
0: 툭툭 얘기해줄 때도 있고, 좋다. 그게 또 누군가한테 버팀이 될 수도 있고.
1: 그게 또 이석훈 씨 재능이고.
0: 나이스.
1: 툭툭 얘기해.
4: 제 965 하나님이 제 버팀송은 21에 내가 제일 잘 나가요. 필라테스 강사인데 회원님들 앞에서 자신감 떨어질 때 이 노래 듣고 수업 가요. 그 오늘도 화이팅.
3: 화이팅 승희씨.
1: 버팀송 중에 이제 극한의 외로움이나 괴로움이 있을 때 듣는 노래도 있지만 내 평소 수준보다 좀 떨어졌을 때도 빨리 이거 예비를 할 수 있는 버팀송이 필요해.
4: 프로그램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버팀송의 장르가 엄청 다양해요.
1: 아, 맞아요. 맞아.
0: 꼭 발라드만이 버팀송은 아니에요.
1: 그렇지, 그렇지. 네.
4: 뭔가 걱정 말아요 그대가 딱 1등이겠다 이러는데 또 다른 노래들도 너무 많고.
1: 그렇지.
0: 우리 그 아, 스포군요. 얘기 안 했어요. 예.
4: 네. 그냥 해요.
1: 아, 뭔가 얘기하려고 그랬죠.
0: 아니, 얘기해요. BTS의 노래가 나왔어요.
1: 아, 진짜? 네,
0: 진짜로. 버팀송으로.
1: 그래, 이게 있다니까.
4: 그게 이번 주에 나오지, 내일 나오지.
0: 아, 내일 나오고.
1: 네. 내일 기대해. 네.
3: 내일 방송 재밌을 겁니다.
4: 그냥 스포 좀 네. 할까?
1: 아니야, 하지 마.
4: 기사 날 것 같은데.
1: BTS의 노래 중에 버팀송이 또 하나 나갑니다. 내일 확인하실 수 있어요.
4: 아, 누구 나오는지 그냥 스포할까?
0: 아니요.
4: 아,
1: 자,
3: 아주 유명한 사람 나와요.
4: 예. 네.
3: 그래요? 되게 좋으신 분들도 많이 나와요.
4: 유명한 사람
1: 얘기해도 돼요?
4: 유명한 사람 두 명 나와요, 내일.
1: 지금 밖에서도 스태프들도 고민하고
4: 그러면은 기대 없어요.
1: 그러면은 잠깐 회의를 위해서 저희 광고를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5: 네.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6: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킹 워킹 언제 어디서나 워킹.
2: 안녕하세요. 워킹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 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킹 안전화.
1: 워킹 워킹 안전화.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요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5: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4: 굿모닝 FM태입니다. 아침에 깨어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예,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저희끼리 하고 있었습니다. MC 새해는 플레이리스트 109의 새해 MC 이석훈, 이준, 딘딘 씨와 즐거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침 라디오에 저희가 최대한 길게 모시는 거거든요.
6: 진짜 감사합니다.
4: 그럼에도 지금 이제 남은 시간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7: 예. 벌써 이렇게 갔네요.
4: 세 분 라디오 DJ도를 하시고 라디오를 너무 또 사랑하셔서 네. 그런지 사연을 듣고 공감하는 능력이 확실히 뛰어난 것 같아요.
6: 그렇죠. 아, 그게 저희 좀 강점인 것 같아요.
4: 예, 네. 각자 캐릭터로 봤을 때는 각자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맞아. 마이웨이를 걷는 느낌인데 남들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 신기해요, 약간 보면.
8: 아무래도 DJ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네. 그래서 참 이 프로그램이 잘 맞다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7: 고맙습니다.
4: 모은 우리 스태프들을 칭찬합니다. 지난주 방송 한강 구조대 대원들의 법팀송 이제 흰수염 거래를 딘딘 씨가 또 부르면서 약간 울컥한 것 같더라고요.
6: 저희 프로그램이 좋은 게 이제 그분들이 힘들었던 시기에 사연을 듣고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버팀송을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지.
8: 입이 돼요.
6: 그래서 사실 노래할 때 되게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또 잘 맞춰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7: 또 노래도 엄청 잘했어요.
4: 아 너무 잘해.
6: 그래서 좀 봐달라고 하는 거.
7: 만족하죠.
6: 굉장히 잘 불렀습니다. 이게 사실 형 아시겠지만 오전 이른 시간부터 녹화를 쭉 하다 노래를 해야 되니까 너무 부담감이 컸는데
8: 일단 목도 제 컨디션이 아닌 상태니까
4: 노래하러 간 프로그램도 아니잖아요.
6: 그렇죠. 음향도 뭐 썩이고 썩 좋지 않고 뭐 이런데 에.
4: 그럼에도 네네네. 진심이 닿으니까 이렇게 또 감동이 맞습니다. 오네요. 맞습니다. 노래 속에서도
8: 맞습니다.
4: 감동이 가득한 프로그램, 진심이 가득한 프로그램입니다. 플레이리스트 109 내일 또 방송을 두 번째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빠르게 세 분 소감 들으면서 끝내야 될 것 같네요.
8: 네, 오늘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요. 태희 씨도 만나서 반가웠고.
4: 아, 그러니까요.
8: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주 화요일 9시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맨 마지막 저희 두 곡은 저희끼리 또 작업을 해서 나오니까요.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6: 네. 아, 저는 뭐 오랜만에 나와서 좋았고요. 아, 태희 형님 늘 존경합니다. 이 시간에 라디오. 아유. 그리고 딘딘의 뮤지컬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7: 준씨 아니다.
6: 그럼 11시 1시요. 렛츠고.
4: 준씨 마지막으로 해.
7: 아, 저는 오늘 그 플레이리스트 홍보하러 나왔지만 이렇게 좋은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 아침 방송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파이팅이 생겨요.
4: 아 그런데 지금 네. 끝내야 돼요.
6: 끝내야 돼요. 네.
4: 해버 끝에 갑니다.
8: 안녕히 계세요.
9: 안녕하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0: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1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1: 횡성 새말 토종 순대. 하늘의 눈이 향해 열려.
5: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머니들이 키우는 댕댕이들 강아지들은 대부분 애들이 다 통통해요. 한여름에는 털을 바싹 밀거나 또 좀 추워질 때는 늘 조끼나 패딩을 입고 주인의 속도에 맞춰서 아주 느릿느릿 걷습니다. 뭐 얘들은 낯선 강아지를 만나도 별 짖지도 않고요. 또 누가 막 환대를 해주고 그래도 별다른 반응 없이 그윽하게 너는 누구니 이렇게 쳐다보죠. 사랑받고 자란 티를 예 그렇게 여유와 느긋함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자 아침부터 월요일이지만 덥습니다. 하지만 부산하지 않은 그런 느긋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7월 2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